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0: My refrigerator at home just broke down and it's not working.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one.
1: 아, 리프레저. 아, 냉장고. Okay, come here. 자, 여기 냉장고 보이지요? 이게 다 신제품, new 리프레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0: Wow, these refrigerators look like they're from the future. Honestl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appliances. Could you explain them to me, please?
1: 아, 이거 냉장고 기능을 좀 알려달라는 건가? 아, 우선 이 두 개가 좋은데요. 이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money save. 이거는 냉기가 빵빵합니다. Cold, very cold.
0: So you're recommending these two models. What exactl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1: 모델 맞아요. 이 냉장고 모델은 현비, 그리고 이 냉장고 모델은 고수인데요. 그 이 차이점이 글쎄요.
0: So I can just buy either one. Do they both have the same features?
1: No, same.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 현빈 씨가 좀 남성적인 매력, 연기파, 뭔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면 고수 씨는 좀 꽃미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lowerman, you know?
0: What do flowers have to do with refrigerator features? I just want something functional. Do you guys offer unlimited warranty? Is it guaranteed?
1: 아, 개런티. 아, 모델 개런티. 그러니까 모델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Wait a minute.
0: I'm just trying to buy a refrigerator. Can I actually buy a refrigerator today?
2: 오늘 배워볼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0: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둘의 차이를 말할 때 쓰이는데요. A와 B 둘 중 어떤 것이 싸고 어떤 것이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때는 A is cheaper or more expensive than B를 사용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at determines a city's competitiveness? In the past, large factories, tall buildings, and wide roads were the standards that showed a city's competitiveness. Today, however, we live in an era where how many people want to stay in that city has become a more critical factor. In particular, which city young global talents choose and whether they wish to continue living there after graduation is becoming a crucial criterion for gauging the future of the city.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increased nearly threefold over the past 10 years. Among them, over 80% of the students who wish to remain in South Korea hope to settle down specifically in Busan. Yet, in the actual employment process, a mismatch between compani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till remains a challenge. Joining us today is Lee Yo-ba, 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Today, we will discuss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for Busan to grow into a city where global talents want to stay. 네, 오늘 D 인터뷰는 이요바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부산이 글로벌 인재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1: Yeah. Hello, listeners. I'm Yo-ba from Busan Research Institute. It's great to meet you.
0: 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So,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recently published a report titled Employment Support Strategies for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To start, I would like to hear what motivated you to begin this research. 최근 부산 연구원에서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그 사실은 회사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켜서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산시에서 저희 회사로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요. 그 부산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취업과 정착 방안을 뭐 제안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장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부산에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부산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부산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더 좀 고도화된 전략을 발굴해보고자 저희 회사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회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0: 네, 네. 유학생 정착을 돕기 네. 위한 부산시의 실질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네. 연구군요. 네. So the initial push came actually because it was assigned by his workplace, jokingly saying that as an office worker, he has to do what his company asks. Giving a more precise explanation, he clarifies that there was an official request from the Busan City to propose practical employment and settlement pla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e notes that,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been rising noticeably, and the city has already put extensive effort into supporting them in various ways. He explains that the Institute launched this research in earnest to take things a step further and uncover more advanced, sophisticated policies that can help these students continuously stay in Busan after graduation. So, looking at the survey resul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increased nearly three times over the past 10 years, and more than half of them expressed the desire to stay in Korea after graduation. Among them, over 80% responded that they want to continue living specifically in Busan. What makes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choose Busan?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중 80% 이상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산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한 이유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 왜 부산에 유학을 왔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도시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좀 저렴해서 그리고 부산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 라는 문항에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왜 부산에 남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미 사귄 지인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 등의 어떤 문항에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 부산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드러나 보이는데요. 이제 뭐 바다가 주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일자리가 있고 또 수도권보다는 좀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이곳에서 맺은 뭐 인간관계가 유학생들을 부산에 머물게 하는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연환경과 합리적인 물가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네. 핵심 매력이었네요. So he explains that the survey results clearly reveal the reasons why students choose Busan. When asked why they came to Busan to study, the most frequent responses were that they liked the city itself, the tuition and living expenses were affordable, and Busan has many good universities. He notes that their reasons for wanting to find employment in Busan after graduation were quite similar. They pointed out that the city offers the jobs they desire, the cost of living is reasonable, and it allows them to live close to the acquaintances they have already made. Bundling these insights together, he concludes that Busan's appeal is clear. The beautiful urban environment shaped by the ocean, the availability of jobs, a more manageable cost of living compared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warm personal relationships built here represent the true competitive advantages keep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Yo-b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He's sharing his insights on practical employ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what it takes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global talent truly wants to stay and build their futures. So,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 you foresee Busan creating moving forward? Beyond a simp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what significance does this hold for Busan'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y?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셨나요? 단순히 유학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부산의 대학과 산업, 지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예, 그 유학생들은요, 그 자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도전 정신과 능력이 검증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에서 최소 2년에서 4년 동안 대학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여기도 친구들과도 좀 사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 적응력이 월등히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착해서 취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한다면 부산의 산업과 경제성장이 아주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좀 문화적인 의미도 큰데요. 그 여러 국가에서 그 유학생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기존의 부산의 문화와 이렇게 융합되면서 부산만의 새롭고 독특한 글로벌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유학생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부산의 대학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우수한 유학생들의 정착이 곧 부산 경제와 문화의 큰 원동력이 되겠군요. So international students are, by definition, talented individuals whose spirit of challenge and capabilities have already been proven just by the fact that they left their home countries to study here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ese are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a university education in Busan for at least 2 to 4 years, worked part-time jobs, and interacted closely with Korean friends, meaning

0: They possesses an incomparably higher capacity to adapt to Korean society compared to other foreign laborers. He asserts that if these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 down, find employment, and begin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Busan, it will serve as a massive driving force for the city's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He adds that it holds great cultural significance as well, as the diverse cultures brought by international students blend with Busan's existing culture, a new and uniquely global culture exclusive to Busan can be forged. He concludes that building an environment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can settle down is not merely about helping individual students, but represents the ultimate opportunity for Busan'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y to survive and develop together. So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 wants to work in Busan, and local companies also want to hire them. Despite this, they are not connecting smoothly in actual employment. What is the biggest reason behind this?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유학생도 부산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지역 기업도 이들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취업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그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또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는데 그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제도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그 전문 직종에만 취업이 허용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 직종은 이제 취업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니까 현실적으로 취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뭐 제조 생산이나 물류 같은 비전문 직종에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비전문 직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 법무부도 그리고 부산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제도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업의 네. 채용 수요와 네. 현재 비자 요건 사이에 아직 간극이 좀 있군요. 네. He explains tha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ven though there are jobs available and foreigners who want to work, employment is simply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system,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lowed to work in specialized professional occupations after graduation. However, because the competition for professional positions is extremely fierce, finding employment there is realistically very difficul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quite a few companies wishing to hire graduated international students for non-professional positions such as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logistics. He points out that the reality that while Korean university students can choose to work in non-professional occupations after graduation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ing from the exact same university are barred from working in those non-professional fields. He notes that bo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Busan City are aware of this situation and are currently making various efforts, so we will have to wait and hope for the emergence of a good system. So among the various alternatives you proposed through your report, there was the Busan-style campus work-study and internship program. Could you introduce what kind of policy this is and in what specific way it would be effective if implemented in practice?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한 다양한 대안 중 부산형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면 효과적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대학 교육 과정 중에 표준 실습 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일종인데요. 학생들은 학점과 실무 경험을 얻고 또 기업은 인재를 미리 겪어볼 수 있어서 좀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해보자는 게 바로 부산형 산업캠퍼스 실습 인턴제입니다. 그 유학생은 부산 기업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좋고 또 기업도 외국인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일하면서 손발을 맞추다 보면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유학생과 기업이 서로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부산시가 중간에서 이들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식 채용 전에 학생과 기업이 미리 호흡을 맞춰볼

0: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네요. Within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re is an existing program called the Standard Work Study Semester System, which is a type of education program where university students go out to companies for field training. He notes that this system is highly useful because students gain academic credits and hands-on practical experience while companies get to experience talented individuals beforehand. The Busan-style campus work-study and internship program is an initiative designed to customize this existing system specifically for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He explains that this is highly beneficial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they can experience Busan's corporate environments in advance, and it allows companies to check beforehand whether a student is good fit for their workplace before formally hiring them as a foreign employee. He knows that working together and aligning their efforts over the course of a semester can naturally lead to employment upon graduation. However, he adds that no matter how good a system is, it is useless if international students and companies do not know each other, emphasizing that the Busan city and universities need to step in to provide bridging services that carefully connect the two sides.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Yob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He is sharing his insights on practical employ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what it takes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global talent truly wants to stay and build their futures. So, another eye-catching part of your report was the one-stop employment support system. You mentioned that everything from providing job information and visa consulting to corporate matching and settlement support needs to be connected into a single system. What does the current support system in Busan lack, and in what way do you believe it should be advanced moving forward? 또 하나 눈에 띈 부분은 원스톱 취업 지원 체계였습니다. 취업 정보 제공부터 비자 상담, 기업 매칭, 정착 지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부산의 지원 체계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그 사실은 부산은 이미 그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바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라는 건데요. 아마 글로벌 도시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이부산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조직이 좀 더 안정되고 전문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유학생 지원 서비스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도 좀 정비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과 또 정책 지원도 좀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진다면 뭐 제가 제안드린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온라인에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관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뭐 산업별 채용 박람회나 뭐 비자 연계 박람회 같은 여러 가지 채용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유학생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외국인 유학생 친화기업 인증제 같은 것도 도입한다면 유학생들에게 훨씬 더 높은 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현재 지원 허브를 더 전문화하고 실질적인 기업 매칭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So he notes that Busan City and universities have actually collaborated to already build a good one-stop support system known as the Busan International Student Integrated Support Hub. He highlights that the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plays a major role in this and the services can be accessed through a platform called My Busan. However, he points out that to provide effective services over the long term, the organization needs a slightly more stable and specialized structure. He emphasizes that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must be streamlined so it can focus entirely on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services, which must also be backed by corresponding budget and policy support. Once such a stable foundation is established, he believes they can fully attempt the various services he proposed, such as operating an online exclusive recruitment hall for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and hosting industry-specific job fairs or visa-linked expos offline. Furthermore, he suggests that if they identify jobs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can work with peace of mind and introduce an international student-friendly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they would be able to provide students with far more reliable corporate information. So in this report, you suggested that beyond just the employment capa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iring environment of companies and prepare to welcome foreign talent. What specific roles do you believe companies,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individually? 이번 보고서를 보면 유학생들의 취업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환경 개선과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지금 부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외국인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기업은 유학생들을 단기 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뭐 글로벌 인재로 보는 어떤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고 대학은 유학생들이 부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뭐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들을 아주 충분하게 제공해주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수준을 좀 이렇게 국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자체는 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서 외국인 채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규제 완화나 비자 제도 개선 같은 거에 좀 노력해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0: 네. 네. 기업의 인식 개선, 대학의 실무 교육, 지자체의 제도 완화가 함께 맞물려야겠군요. So although Busan is said to hav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the number is not actually that high compared to Europe or OECD nations. He stresses that for Busan to reborn as a world-class maritime city, it must ultimately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live in harmony with a larger foreign population, meaning everyone needs to have an open mind so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ettle down well in Busan. First, he points out that companies need a shift in perception to view international students not as mere short-term labor, but as global talent capable of driving corporate growth. Second, he notes that universities must provide sufficient education and opportunities to cultivate the practical working level skills that allow these students to find employment in Busan companies, adding that universities need to exert effort to elevate their educational quality to international standards so international students find the programs genuinely appealing. Finally, he emphasizes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actively work to relax regulations and improve visa-related systems so foreign recruitment can take place without obstacles, aligned directly with the actual demands of businesses.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someone to truly stay long-term in the city is our today's tax topic question. So we have to wrap up for today's show. So do you have any last words as we wrap up?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This is my first time on Busan Worldwide.
0: Yes.
1: It was so happy to talk to with you today.
0: 네.
1: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listeners. I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e've been speaking with Mr. Lee Yo-b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오늘 D 인터뷰에선 Lee Yo-ba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he Other Side by Caesar and Justin Timberlake.

0: And it's time for the correspondent report. Let's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1: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님.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earlier this week, the leaders of Singapore and Indonesia met in Jakarta and joined hand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trait of Malacca, a major global maritime transport route. With maritime route safety being a global hot topic recently due to the aftermath of the Middle East War, what specific agreements did the two leaders reach?
1: 이번 주 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정상이 자카르타에서 만나 세계적인 해상 교통로인 말라카 해협의 안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 안전이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두 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냈나요?
2: 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UN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서 말라카 해협을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단순히 해적이나 강도 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환경오염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해협을 공동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0: 네. So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of Singapore and President Prabowo Subianto of Indonesia held their annual summit meeting on the 6th.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wo leaders agreed to keep the Strait of Malacca always open, safe, and accessible to everyone, going beyond simply preventing piracy or sea robbery.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jointly protect the strait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nexpected accidents. So the Strait of Malacca is a vital choke point where a quarter

0: of the world's trade volume passes through, mak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look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it is said that remarkable achievements were made not only in maritime security, but also in the energy sector during this meeting.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교역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엄청난 길목이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해상 안보 외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또 세계 해양 석유 수송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양국은 경제적 파트너십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싱가포르 에너지 기업 캐펠 일렉트릭 등이 국경 간 전력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싱가포르에 2035년까지 3.4기가와트 규모의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win-win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 as it is a core shipping lane where more than 200 vessels pass every day and accounts for about 29% of the world's maritime oil transport, the two nations also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ir economic partnership. On the occasion of this summit, Indonesia's sovereign wealth fund, Danantara, and Singapore's energy company, Keppel Electri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ross-border electricity trade. It contains details of Indonesia supplying 3.4 gigawatts of low-carbon electricity to Singapore by 2035, which is being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win-win project that strengthens regional energy security. It was a venue where both countries confirmed close cooperation as key pillars of global trade and energy supply chains. Likewise, Korean conglomerates are also actively moving to expand local investment to preoccupy the Singaporean market, which holds high strategic value. So we have news that LG Electronics has newly opened academies in Singapore and Taiwan to nurture local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engineers. It is said to be used as a space to expand touch points with business stakeholders. So what specific roles will it play locally?
2: LG전자가 싱가포르와 대만에 현지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새로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비즈니스 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1: 네, 정말로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 대만 타인중과 그리고 싱가포르의 문을 연 HVAC 아카데미는 현지 설치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술 교육 포럼을 진행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의 공조 설계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나 주요 고객사들을 초청해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기업 간 거래 사업의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The HVAC academies opened this time in Taichung, Taiwan, and Singapore serve as core bases for conducting technical education forums for local installation engineers. In addition, they are used as venues to host professional seminars by inviting consultants in charge of air conditioning design for large buildings or major clients. Through these, they will form close networks with key stakeholders in regional B2B businesses and discover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So the HVAC business requires tailored strategies because regulations differ by country or region and installation conditions vary greatly. To what extent is LG Electronics expanding these professional academies globally and what are the expected effects from these?
2: 냉난방 공조 사업은 국가나 지역마다 규제도 다르고 설치 조건도 천차만별이라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러한 전문 아카데미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1: 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0여 개 개국에서 약 70곳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현지화 전략을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건에 맞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지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공조 제품 판매를 넘어 유지 보수나 기술 컨설팅 같은 비하드웨어 영역의 매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네, currently they are solidifying their localizations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12 o'clock. Welcome to BFM News at 12. I'm Siwang Kim. High fuel prices and a weak Korean won pushed up food prices across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the prices of key food items, including yellow cracker, rice, and potatoes, rose by more than 10%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Higher fuel costs reduced fishing activity, cutting supplies of yellow cracker. At the same time, the weaker currency drove up the cost of imported fertilizer and other farm materials, increasing production expenses. Rising transportation and cold chain logistics costs also added to price increases. Officials warned that inflationary pressure from the weak won could become more noticeabl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olice have raided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and the Jaseng Medical Foundation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an alleged insurance fraud scheme worth hundreds of

0: TBSC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니든 내려다줄게.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오세요. 다파라전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Hi. My refrigerator at home just broke down and it's not working.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one.
2: 아, 리프레저. 아, 냉장고. 오케이, come here. 자, 여기 냉장고 보이지요? 이게 다 신제품, new 리프레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4: Wow, these refrigerators look like they're from the future. Honestl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appliances. Could you explain them to me, please?
2: 아, 이거 냉장고 기능을 좀 알려달라는 건가? 아, 우선 이 두 개가 좋은데요. 이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money save. 이거는 냉기가 빵빵합니다. Cold, very cold.
4: So you're recommending these two models. What exactl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2: 아, 모델? 아, 모델 맞아요 맞아요. 이 냉장고 모델은 현비, 그리고 이 냉장고 모델은 고수인데요. 그 이 차이점이 글쎄요.
4: So I can just buy either one. Do they both have the same features?
2: No, no, no, no, say.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 현빈 씨가 좀 남성적인 매력, 연기파, 뭔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면 고수 씨는 좀 꽃미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lowerman, you know?
4: What do flowers have to do with refrigerator features? I just want something functional. Do you guys offer unlimited warranty? Is it guaranteed?
2: 아, 개런티. 아, 모델 개런티. 그러니까 모델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Wait a minute.
4: I'm just trying to buy a refrigerator. Can I actually buy a refrigerator today?
2: 오늘 배워볼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4: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둘의 차이를 말할 때 쓰이는데요. A와 B 둘

0: 중 어떤 것이 싸고 어떤 것이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때는 A is cheaper or more expensive than B를 사용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두 모-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Before introducing visitors to the story of wartime capital Busan, it's an exciting time to experience the city indeed. And of course, you can always find more details through Busan City's official PR Instagram,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1: Yes, so thank you very much, QB, for today's stories. Thank you, everybody, to listening for listening
0: so
1: to our news feed. I'll see you next week.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Anything?
0: Sleep.
1: Sleep?
0: sleep, recover.
1: Feel sad that you're back at work, eh?
0: Yeah.
1: Go and enjoy your weekend.
0: Thank
1: we'll
0: you
1: see
0: so
1: you
0: much.
1: Next Thursday. Thank you, QB. Bye-bye. All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No, in fact, I'm not going to play you a song. I'm going to play you On the Mic with Olivia, and then I'll give you some English translation after this.
2: Hi,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전하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하인혜라고 합니다.
2: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판단 한 번만 해도 돼요? 일단 대표님 얼굴에 이게 50업이 없거든요. 뷰티라던가 촛불샵 아니면
3: 정확하신 게 저는 정말 요식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년 전까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자 해도 요식업만큼은 하지 말자. 와 내가 저 세상엔 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았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2: 뭐 어떻게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3: 원래는 옷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주최하고 그 기획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랑 가장 이제 친한 관계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거든요. 친구가 이제 8년 전쯤에 투자 제안이었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잘못된 방식 같았는데 결국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요식업의 어떤 가게였어요. 처음부터 망한 가게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게가 되어버렸고 투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미 빚도 함께 이제 떠안은 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됐다 설리자. 설리면 되지. 보자 하면 된다. 안 될 게 뭐 있노. 살리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2: 낙담할 수 있잖아요.
3: 네네.
2: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3: 네네네.
2: 내가 잘하는 거 해도 되잖아요.
3: 네.
2: 근데 왜 다시 살려보자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3: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랑 이제 팀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저희 이미지를 또 그 당시엔 좀 더 중요시할 때였어. 하인애가 저걸 했네? 야 저거 되겠어. 야 지가 요식업을 안 해봤는데 저걸 하겠나?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2: 와.
3: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빵 온 거예요. 저는 무조건 될 때까지 한다. 이걸 항상 머리에 박아놓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 하인애 너는 할 수 있다. 외모 때 하자. 코로나 속에서도 손님들이 아예 안 오진 않지만 저는 그 손님들한테 정말 진심을 다했어. 참 인복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지인들이 참 많은데 그 힘든 시기에 계속 와준 거야. 그분들이 또 그분들의 지인들을 모시고 오고 저는 그 사이에 맛을 최상의 맛을 만들어놨고 상호명 바꾸고 메뉴 넣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30명, 40명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저는 광고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진실성, 진심이지 않았을까 손님들한테.
2: 예전에는 좋은 가게 조건은 정말 맛있는 음식 또는 정말 독특한 메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점은 대표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니까 결국 사람인가?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3: 항상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손님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식당 갔을 때 그걸 딱 생각하면서 해라. 근데 그걸 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셨던 시간을 쪼개서 저는 오히려 죄송한 게 내가 매장에 없어서 좀 더 못 챙겨드릴게.
2: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3: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면은 정말 되더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고 그 에너지를 또 남한테 베풀다 보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조금씩 계단 한 칸 한 칸 오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룰 수 있는 거. 그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7년 동안 밖으로 선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보았고요. 10월달 또 겨울까지 밖에서 팝업 행사들 제안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또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올해 목표였는데 차근차근 다 가고 있어가지고 내년쯤에는
2: 그럴 수 있죠.
3: 내년쯤에는 밖에 매장을 하나 더 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은 일단 하고 있어요.
2: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요? 잘하는 걸 해야 하나요?
3: 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0: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5 o'clock.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어.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포 마이 부산.
5: 포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7: 부산? For my 부산.
8: 부산 하면 For my 부산.
7: 하나, 둘, 셋.
9: 부산 is good! For my 부산!
10: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1: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You are tuned in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For My Busan 2부입니다. 반갑습니다. It's 5 o'clock on the dot, Thursday, the 9th of July, 2026, just in case you forgot. And wonderful to welcome you here to our show. My name's Laura McCluckie, with you until 6 p.m. this evening, and every Monday through Friday, and Saturday, Sunday. Yeah, so welcome, welcome, welcome. Question for today, the text topic for today, we're talking about leaving comments on the internet, internet posts, whether it's articles or photographs or perhaps like short form videos or whatever it might be. Do you leave comments? And if you do, what kind of posts do you usually comment on? And what kind of comments do you usually leave? Are you critical? Are you a negative Nancy? Or are you a positive Peter? I was going to say positive pleb. That's because I said pleb earlier. Are you a positive pleb? Well, you and I both. So if you've never left a comment also, we want to know why. Why haven't you left any comments on anything?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Also, please do send us your song requests as well. We'll put them all together. We'll choose a few and then we'll make a playlist and one person will be the winner of the day. 네, 여러분. 오늘은 댓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함 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 댓글을 잘 다시나요? 어떤 게시물에 주로 댓글을 다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다면 왜 댓글을 달지 않은지도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상 뭐 하는 대로 평소대로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우리는 그 신청곡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샵 9050 #9050 or 카카오톡. Text messages 101. 카카오톡 and YouTube Live are free, so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All right. These two kids in the studio are looking at themselves, making sure they look fabulous, delightful, fresh and ready. So if you're ready, then it's time for the Global Chatter Squa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0: 청년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2EFM local news at 6.
3: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 2주 전 경찰 조사에서 피습 자작극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알고 지내던 헬스 트레이너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 공모자나 선거 캠프의 사전 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캠프 측은 자작극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4: Police have confirmed that former Reform Party Busan mayoral candidate Jeong Ihan admitted during an investigation 2 weeks before the election that he had conspired to stage the alleged attack. Police believe Jeong planned the incident in advance with a personal trainer he knew, and arrest warrants have been requested for both of them. Police are also investigating whether there were any additional accomplices and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was aware of the alleged scheme in advance. The campaign maintains that it had no knowledge of the staged attack.
3: 2028년 부산 고법에 설치될 예정인 회사 전문 법원이 법관 10명, 5개 재판부 체제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해외 회사 법률 시장을 유치하기에는 현재 검토 중인 규모가 작다며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 set to be established at the Busan High Court in 2028, is expected to launch with 10 judges across 5 judicial panels. Members of Busan's legal community say the proposed scale is too small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market, arguing that more specialized personnel will be needed.
3: 임기 종료를 앞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단행한 간부급 승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단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 승진자 52명 가운데 6명이 이사장 직속부서에서 나왔다며 측근 챙기기와 보훈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사과와 승진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며 공단 측은 정상적인 평정에 따른 인사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 A controversy has emerged over executive-level promotions at the Busan Facilities Corporation ahead of the end of the corporation president's term. The corporation's labor union alleges that 6 of the 52 employees promoted during last month's regular personnel reshuffle came from departments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raising allegations of favoritism and patronage appointments. The union has demanded an apology and the disclosure of promotion records, while the corporation insists the promotions were based on 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s and that there were no procedural irregularities.
3: 부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비워둔 제2부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오늘부터 사흘간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가 나오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며 민주당에 단일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주당은 제2부의장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4: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begun the process of electing its second vice speaker, a position reserved for the Democratic Party. Council Speaker Kang Mugil said candidate registration will be open for 3 days starting today, and if a candidate is nominated, the election will be held during the plenary session on July 14th. He also asked the Democratic Party to recommend a single candidate. Earlier, the People Power Party secured a speaker's post and most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while the Democratic Party is expected to reconsider whether to accept the second vice speaker position.
3: 부산 브랜드 페스타가 내일부터 사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의 규모인 187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제품 전시와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전재숙 부산시장은 행사 첫날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4: The Busan Brand Festa will be held at PEXCO for 3 days starting tomorrow. A record 187 local companies will take part this year, showcasing their products and offering special discounts. Busan Mayor Chun Jae-soo is scheduled to attend the opening ceremony on the first day to show support for local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0: The event will also feature a variety of side programs and admission is free.
1: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국제회의인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로 150여 개국 3천여 명의 도서관 정보 분야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에는 학술회의와 전시, 문화행사 등이 열리고 부산의 문화 관광 자원도 함께 소개됩니다.
0: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raries, will be held at PEXCO for 4 days starting on August 10th. It will be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the event has been hosted in Korea. Around 3,000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re expected to attend. The Congress will feature academic sessions, exhibitions, and culture events while also showcasing Busan's cultural and tourism. Tourism attractions.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내일도 비 소식 없이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5도, 습도는 91%입니다.
0: No rain is expected as hot weather continues across Busan tomorrow. The morning low is expected to be 23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30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5 degrees Celsius with humidity at 91%. It's time to wrap up the Sours News. I'm Jian Kim.
1: 고정했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뭐지? 그 지나서 그 뜻이죠.
1: 걸쳐.
0: 네.
1: 오랜 시간 걸쳐 난 내 사랑의 성을 쌓아왔다.
0: 자, castle 성입니다. Yeah. 근데 사랑의 성이라고
1: yeah,
0: 하는데.
1: 사랑의 성. 성. Just for two, though you never knew you were my reason. 오직 우리 둘만의 위한 성이요. 당신 전혀 몰랐지만 그 성을 쌓은 이유는 바로 당신이었죠.
0: 네.
1: I've gone much too far for you now to say. 난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어. 그러니 이제 와서 당신이 that I've got to throw my castle away.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0: 성을 왜 버리지? 왜 무너뜨리지? 요즘 부동산 얼마나 비싼데.
1: 그렇죠.
0: 네.
1: 그 성을 그 사랑의 성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0: 아. 이게 사랑이 내가 마음에 담는 이 사랑이 성이라 right castle라고 표현하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당신을 위한 성을 사랑의 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0: 네.
1: 당신이 이러면 안 돼.
0: 맞아요. 특히 이제 좀 옛날 이 감성, 옛날 aesthetic가 좀 들어있는 느낌이 뭐냐면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right. You know, like 그 디즈 땡, you know, like the movies. 항상 그 인트로에 뭐가 있어요. 그 딱 그 아이코닉 그 성이 있잖아요. 딱 castle. 바바바바바바바. 그거 할 때, like a castle is like a symbol of like I don't know, long time ago, kings and queens and knights and princesses. It's always been a symbol of I guess royalty, where I guess you know.
1: It's the biggest and the most glamorous. Creation in that area.
0: 맞아요. The bigger the castle. 막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보면 엄청 성이
1: That's
0: 엄청
1: right.
0: 크잖아요.
1: 그걸 보고 네. 와우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0: Exactly.
1: Or very, very rich or
0: 맞아요.
1: something, right? But
0: 네.
1: then 사랑을 사랑의 성.
0: 그렇죠. 네.
1: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던 건데.
0: Exactly, right? To have love be portrayed that way. It's
1: 그렇지만
0: so sweet.
1: 그 상대방은 네. 이 성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0: 에이. 에이, 진짜
1: 아직은 모르죠.
0: 진짜.
1: Over dreams, I've picked out a perfect come true. 수많은 꿈 속에서 난 완벽하게 이루어질 꿈 하나를 골라냈어요.
0: 오.
1: Though you never knew it was you, I've been dreaming. 당신은 전혀 몰랐지만 내가 꿈꿔온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0: 수많은 꿈 속에 딱 완벽한 한 꿈이 있었다.
1: 본인은 몰랐어 아직까지.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줄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0: 맞아요. 방금 그 생각났다. 그 뭐지? 그 어벤져스 그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Right? It has, you know, spoiler alert, Iron Man, that one out of millions and millions of you know, possibilities, there's that one where Iron Man saves the entire universe. So over so many dreams, there's that one perfect dream and that one perfect situation where both of them are in love in their own castle of love.
1: That
0: then.
1: I made for you.
0: 맞아요.
1: The Sandman has come from too far away for you to say come back some other day. 잠의 요정이 이미 너무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0: 네.
1: 당신이 다른 날 다시 오세요라는 거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0: Now, the Sandman is something I think people here in Korea are not very familiar with. 그 잠, 모래 요정? 잠 요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1: 요정.
0: 네. 왜냐면 그 옛날 형 그 노래 알죠? Like from like
1: Mr.
0: the fourth
1: Sandman,
0: bring me a dream.
1: Sandman이 네. 그 꿈을 가까워 주는 사람이
0: 그쵸, 그 꿈 뭐 잠 요정인데 예. 근데 enter 요정. like the 90s 그 메탈리카 enter Sandman도 있잖아요.
1: Sandman.
0: 그래서 Sandman은 그 뭐 잠 요정 뭐 꿈 요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1: And though you don't believe that they do come true. 그리고 당신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진 않지만 꿈은 정말로 이루어져요.
0: 꿈이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어이 노래 있는데 이거?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나나나나 이 여러분 그 맞아 그 SES 노래
1: That's
0: 네,
1: right.
0: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1: For did my dreams come true when I looked at you? 내가 당신을 바라보았을 때 내 꿈이 이미 이루어졌던 걸 것처럼.
0: 우리 미디어 PD 모르죠? SES. Funny how our dreams come... 알아요 진짜? 이거 대단하다. 와. 그 정도면.
1: And maybe too, if you would believe, you too might be overjoyed, overloved, over me.
0: 네. 여기서 타이틀 나오네요. Yeah. 네.
1: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믿어만 준다면 당신 역시나 나와 같아질지도 몰라. 기쁨에 넘치고 사랑에 넘치고 나에게 폭 빠진 빠지게 될지도.
0: 맞습니다. Overjoyed 뜻이요. 이게 기쁨이 이렇게 넘치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overflow가 되잖아요. 이게 물이 이렇게 넘쳐서 흘러내린다. 네. 그래서 overjoy,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이 over 단어 갖고 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 개 있는데 over the moon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뭐가 좋아서 진짜 이렇게 떠 이게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떠 있다. 붕떠 있다. And you've gotten, you know, you're so high that you are basically, you know, jumping over the moon in that sense. 그렇게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Overjoyed, overloved. 이 사랑이 넘친다.
1: Yeah.
0: 그 말이잖아요. 근데 over me, 나에게.
1: Yeah.
0: 나에게 over me라고 하죠.
1: 그렇게 뭐 바라는 거지. 당신도 알았으면 이렇게 될지도.
0: 하, 진짜 왜 못 알아주는데? Stevie Wonder인데 왜 못 알아주는데? 이 누구야
1: Who
0: 도대체?
1: Knows?
0: 누구야 이거? My Sharia Moore? Overjoyed?
1: Who knows?
0: 이거 타겟이 누구냐고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나 이분한테 뭐라 좀 해야겠다. 스티비 형한테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Stevie Wonder, Overjoyed. 자 이 가사를 살펴보니까 아 역시 이것도 좀 슬픈 노래구나.
1: Yeah.
0: 네, 난 항상 로맨틱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자 가사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 Live version of Stevie Wonder's Overjoy brought to you by none other than 김초한. 형, you ready?

0: Overjoyed by Stevie Wonder. That brought to you by Kim Cho Han.
1: 죄송해요. 오늘 약간 감기 기분이 있어가지고요.
0: 아, 형 그만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1: 좀 rough였어요.
0: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았다. 아 근데 형이 이게 Stevie Wonder 내려주세요. 부장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스티비 원더 갖고 올 때마다 형, 근데 형이랑 너무 맞다. 이 목소리, 형 목소리와 스티비 원더 다른데 느낌 너무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알죠?
1: Yeah.
0: 네.
1: Well, you know, Stevie songs are just so good.
0: 아 이제 신청곡 몇 개 해야겠다. 스티비 원더 진짜 명곡 몇 개 있잖아요.
1: Oh, it's 네. too many.
0: 너무 좋아요. 여러분, hopefully enjoyed that little performance by Kim Jo-han. Thank you so much. That was today's Hani의 Vibe Check.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fter the song. Ange will be joining us for today's Glob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0: 어서 오세요. 다파라 전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Hi. My refrigerator at home just broke down and it's not working.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one.
0: 아, 리프레저. 아, 냉장고. 오케이, come here. 자, 여기 냉장고 보이지요? 이게 다 신제품, new 리프레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 Wow, these refrigerators look like they're from the future. Honestl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appliances. Could you explain them to me, please?
0: 아, 이거 냉장고 기능을 좀 알려달라는 건가? 아, 우선 이 두 개가 좋은데요. 이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money save. 이거는 냉기가 빵빵합니다. Cold, very cold.
2: So you're recommending these two models. What exactl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0: 아, 모델? 아, 모델 맞아요 맞아요. 이 냉장고 모델은 현비, 그리고 이 냉장고 모델은 고수인데요. 그 이 차이점이 글쎄요.
2: So I can just buy either one. Do they both have the same features?
0: No, no, no, no, say.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 현빈 씨가 좀 남성적인 매력, 연기파, 뭔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면 고수 씨는 좀 꽃미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lowerman, you know?
2: What do flowers have to do with refrigerator features? I just want something functional. Do you guys offer unlimited warranty? Is it guaranteed?
0: 아, 개런티. 아, 모델 개런티. 그러니까 모델로 말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Wait a minute.
2: I'm just trying to buy a refrigerator. Can I actually buy a refrigerator today?
0: 오늘 배워볼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둘의 차이를 말할 때 쓰이는데요. A와 B 둘 중 어떤 것이 싸고 어떤 것이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때는 A is cheaper or more expensive than B를 사용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Tomorrow. 잘 잤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English, All-Star Theater presents.
1: Yes.
0: I do apologize. But real quick, Hannah, I do apologize to you as well because we have a PSA that came in. I do need to inform our listeners. Heavy rain with thunderstorms and lightning is expected across the country today with the strongest rainfall of the year so far. Please, please, please stay safe. Avoid outdoor activities, obviously because due to the risk of the heavy rain and strong winds, and use extra caution when traveling on wet roads. If you can, stay away from rivers, streams, and valleys, and do not approach when it comes to steep slopes and hillsides due to the risk of landslides. Strong waves are also expected along the coast, so avoid beaches, breakwaters, and other coastal areas. 여러분, 모두 오늘... 진짜 저녁부터 내일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And yeah, I think this is probably the most rain that we've seen up to this point. I think is expected over the next couple days or at least tonight. Anyways, now, yeah. Where's 날씨 오징 when you need him like the most? 이럴 때 날씨 오징이 필요한데.
1: Yeah, he'll come in handy, right?
0: 아니요,
1: he's getting all the.
0: 아니, 오늘 날씨 오징.
1: Yeah.
0: 안 들어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진짜 이럴 때. 아,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없고, 아 그냥 그럴 때만 들어오고.
1: 그런 거 이제 무늬만 날씨 요정 아닌가요?
0: 네. 그렇죠. Well, Hannah, today, yes. All-Star Theater presents, I'm sure, well, those watching on the tube, saw, 포스터는 아니죠, 이거?
1: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images from, you know, from the movie.
0: 네,
1: 오늘 바로 Train to Busan.
0: 네.
1: 부산행을 또 All-Star Theater Presents에서
0: 맞아요. 네,
1: 다루게 됐어요.
0: 일단 제 My Face is on 공유, the actor.
1: Yeah.
0: Your face is on 마동석.
1: Yeah.
0: But I swear I've seen you before.
1: Oh, where?
0: 나 저분 어디서?
1: Where did you see me?
0: 저분 어디서 봤어요?
1: Yeah.
0: On TV too.
1: 건설 현장 이런 곳 아니었나요?
0: 네? I mean, 분명해서 봤는데.
1: 이렇게 합성한 거 보면 느끼는 게 네. 아, 우리의 이목구비는 정말 우리의 그냥 얼굴형과 맞게 태어났구나.
0: 맞아요.
1: 뭔가 이렇게 딱 됐을 때.
0: You know what? 네. We make incredible spies.
1: Yeah?
0: Right?
1: What does that mean?
0: Secret agent,
1: yeah.
0: 007, 007, James Bond, 너무 잘, 왜냐면 we're just, you know, we're masters of disguises, I feel like. We could put, like, 살짝, like a wig or like a mustache on and you cannot recognize.
1: 민수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Yeah.
0: 저요?
1: You would be a great spy.
0: 일단.
1: 뭔가 여기저기 다 잘 끼울 수 있을 것 같아.
0: 맞아요.
1: Like, I think you blend in well.
0: My face works with every situation. But anyways, 네, 오늘은. 부산행 이 영화를
1: 맞아요.
0: 갖고 왔네요.
1: 야, 또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또 대표적인 zombie thriller,
0: oh, yeah.
1: disaster film이죠. So yeah. 이 스토리는 it's about a group of passengers who get trapped on a KTX high speed train during a zombie outbreak. 아, 이 그 premise가 너무 좋아요. 일단
0: way better than Snakes on a Plane. I think just the idea in general.
1: That's
0: I don't know
1: right.
0: if you saw that movie. Like, it was such a bad movie starring Samuel L. Jackson in the U.S. that it was turned into a meme for a couple years.
1: Yeah. I mean, I do love the stories where it's mostly one location.
0: Yeah.
1: But wow, way to make a train ride very high stakes,
0: 맞습니다.
1: right? 네. 최근에 또 이 부산행을 감독한 그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 또 군체. So he has a new zombie movie out
0: 맞아요.
1: these days.
0: 네.
1: Yeah.
0: Are they in the same universe?
1: I don't think so.
0: 그쵸?
1: No, no.
0: 네.
1: Yeah. 캐릭터의 이제 또 배우 공유가 연기하는 서구라는 캐릭터와 딸내미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또 이 I'm curious as a father with the daughter,
0: 네.
1: were the scenes in this movie 부산행의 장면들이 뭔가 더 확 와닿던가요?
0: 이게 언제 나왔죠?
1: 이게 10년 전이요.
0: 10년 전.
1: 그래도 하루가 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0: So, 그쵸. So, probably my daughter was just born, not
1: yeah.
0: even one.
1: Uh-huh.
0: 어우, 상상도 안 됐는데요.
1: Oh.
0: Like, I was just still getting used to my daughter, too.
1: I see. 아니야, 맞아. 아버지들은 좀 그렇죠.
0: 농담이고요. 진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1: Oh, okay,
0: like,
1: okay.
0: I meant if I was 공유, oh, man.
1: There's also the actors Ma Dong-seok and Jung Yu-mi play an expecting parents. 그 이제 임신한 그 부부가 나오고
0: 맞아요.
1: 또 최우식 배우도 소희가 또 야구부 고등학생들 as high school students.
0: 최우식 배우가 이 영화에 있었어요?
1: Yeah, remember he was the high school baseball player.
0: Oh, that was him?
1: Yeah, that was him.
0: My goodness.
1: That was 우식.
0: Yeah. I think that's when he like that was like before he became Choi Woo-sik, no?
1: It was before Parasite.
0: 맞아. I feel like it was like around 그 영화 뭐지? 마녀. Like witch. That's when like all like Choi Woo-sik, 그쵸? 네.
1: Yeah. So it's a very intense suspenseful film. 근데 아, 이게 좀 좋은 게 역시 그 한국의 어떤 그런 또 약간 좀 심파적인 그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0: 맞아요.
1: 또 너무 그게 또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네, the idea of self-sacrifice, strangers getting together for the sake of helping each other and saving each other.
1: I mean, that's the main dilemma of this movie, right?
0: 맞습니다.
1: So as the zombies spread, are you going to, you know, help each other? Or are you going to focus on protecting yourself?
0: 맞아요.
1: 민수는 어느 쪽이야? 물론 이제 양쪽 다 뭔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0: 아마 그것도 눈치 게임이죠.
1: 눈치 근데. 게임. Yeah.
0: I mean, whatever other people are doing.
1: I know. I guess so.
0: Going with the flow. 아니에요. 다들 서로 도와줘야죠.
1: 근데 이런 그 아주 극단의 상황에서 그 인간의 어떤 정말 그 뭐라죠? Fundamental dilemma가 이 영화에서 너무 잘 다뤄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And I think it was because of this movie and it became such a global hit. Like people were, they were introduced to the concept of Korean zombies.
1: Yes.
0: Right? Because, you know, like in the U.S., Walking Dead, I mean, like Walking Dead, like Dawn of the Dead, like those zombies, 너무 여유 있잖아요.
1: They're very slow. Yeah. Oh, 둘이 또 민수의 그 연기 레즈메에서 또 special skill, zombie 연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미국 좀비들은 너무 느리고, 너무 여유 있게 돌아다니고 오늘 뭐 먹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한국인의 성격 너무 급하고
1: yes 바로
0: 막 냄새 맡으면서
1: 그러니까
0: 이잖아요
1: 너무 잘한다. 우리 그래서, BFM 라디오 방송국에서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한번 찍어볼까요?
0: 진짜 좀비 하나 갖고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1: 아니, 하나로.
0: 우리 PD님도 좀비 같이 할래요?
1: 우리 늘어나겠죠?
0: 좀비 트리오 어때요? 실제 어쨌건 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just to let you know,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미디어 PD님 중에 한 명 일단 네. 일단 데뷔는 아니죠?
1: 전에 근데 오늘
0: 아니잖아요.
1: 가장 좀 대사가 길 거예요. 오늘 우리 미디어 PD님께서 점점 이제 좀 더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캐스팅이.
0: 여러분 new voice 들릴 겁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세요.
1: 오늘 이제 전반적인 제가 이제 코치링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listeners pay attention 부스터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또 1인 다역을 할 거고요.
0: 맞아요.
1: 저희가 최대한 clear하게 해드리겠지만 연기할 때 가장 포커스 할 거는 정말 모든 것이 긴박해야 됩니다. High stakes.
0: 맞아요.
1: 모든 순간이 위험.
0: 숨도 엄청...
1: yes. 맞아요. 네. Yes. Yeah.
0: Yes.
1: It's, okay. it's 저 처음에 라디오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0: 진짜.
1: Yes. Oh my god. Yeah.
0: 그 해는 좀 힘들었겠다.
1: 힘들었어요.
0: 내가 숨차.
1: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Train to Busan scenes from Busan행. Shall we get started?
0: 우리 유저님이 민수는 좀비 아닌가요? 오늘은 공유. 오늘은 공유입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십시오. 자, 큐.
1: Action. 좀비들에게 쫓기던 부부가 가까스로 서구 일행이 있는 칸으로 들어온다. 좀비들은 문을 열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데 승객들이 유리문을 신문지로 가리자 좀비들은 잠잠해진다.
2: 수아나, 괜찮아? Are you okay, sweetie?
3: 저기 아저씨.
2: 뭡니까?
3: Don't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3: 이 자식 봐라 이거.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You saw people running for their lives and you shut the door right in our faces? Are you out of your mind? 미쳤어?
2: 거, 말 조심해요. You watch your mouth.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 You aren't the only ones in danger.
3: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 일로 와봐. Come here before I throw you back over there myself. 내가 너 저쪽으로 막 던져버리려니까.
4: 당신 이제 그만해. Everyone's scared. That's all.
5: Attention passengers,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진입하는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3: 자, 이제 이 영화의 빌런, 버스 회사 상무가 인터폰으로 승무원을 찾는다.
2: 승무원! 승무원 없어요!
3: 네, 승무원입니다. 말씀하세요. Go ahead.
2: Do you people even know what's happening inside this train right now? 당신들 말이야. 지금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왜 천안역에 안 태우는 거예요? 에?
6: 아니, 알고 있습니다. Yes, we are aware of the situation. 저도 대피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관제실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7: But we're following instructions from the control center.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2: 무슨 관제실 타령이야 지금? Are you kidding me right now?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There are things running wild in here and we don't even know if they're human! 무조건 천안역에 세워요, 알았어?
7: But the train does not stop. The passengers grow more and more anxious and soon the fear begins to turn into suspicion toward one another.
3: 버스 회사 상무 용석과 That's 민수
0: yes.
3: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단장 진희 That's me가 타고 있는 기차 칸 잠시 후 진희는 자기 친구들이 이쪽 칸으로 오고 있다고는 말을 듣는다 저기요 제 친구가 일로 온대요 My friend is coming this way
2: What?
7: My friend was in the other car but he's coming over here
2: Who's coming?
7: 제 친구요 원래 구옥칸에 있었는데 사람들 구해가지고 지금 일로 넘어온대요.
8: He saved some people and now they're coming this way.
2: Save them? You're saying they came from over there to here? Saving people? 저 괴물들 뚫고 상처 하나 없이? Through those monsters without a single scratch? 감염 안 되고 확실해? Are you sure they're not infected?
7: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Hey, look at all these people here.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가족들,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 근데 네 친구인지 뭔지, 어? 감염됐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We don't even know if he's infected! And he wants to let him in? 참나,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지금. So what? You want all of us to die? 어?
3: 가까스로 마지막 칸에 도착한 사람들 하지만 용석과 승객들은 문을 막고 그 사이 좀비들을 막던 상화가 팔에 물린다 오지마 오지마 자기야 가 가야 돼
7: 자기
3: 야 쟤 좀 데리고 빨리 가 Take my wife with you 너도 가 어서 빨리 The door is about to break Hurry up I'm losing strength 빨리 좀 가 힘 빠진다 야 우리 부인 좀 부탁한다 어? Please take care of my wife okay I'll hold them off 내가 막을게 가
2: 미안해
3: 자기야 민순이 우리 딸 이름 민순이야 알았지
2: The group finally makes it into the last car. But what waits for them there is not safety. It's another kind of fear. Furious, 서구 punches 상무 in the face. 왜 그랬어? 왜? 이 나쁜 놈아!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Everyone could have gotten in! Everyone could have lived!
3: 이거 봐. 이 자식 감염됐어. 감염됐어. This guy is infected. Look at his eyes! In a minute, he's going to turn into one of those monsters. 좀 있으면 괴물처럼 변하는 거야. 다들 죽고 싶어?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We have to throw them all out. 야, 너 어떻게 좀 해봐.
9: 지금 저쪽에서 오신 분들 아무래도 저희랑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저쪽 연결부로 이동해 주세요.
3: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대신 하나 둘씩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
2: 빨리
3: 가요.
2: 빨리 가.
3: 나가.
2: 빨리 가. 나가야 나가.
3: 어떡해?
2: 빨리 안 나가.
10: 우리 소환이 오늘 생일인데. Don't worry. I'll make sure you get to your I'll make sure you get to your mom. 아빠가 엄마한테 꼭 데려다 줄게.
3: 아빠는 안 무서워요? Aren't you scared that dad?
10: I am. I'm scared too.
3: 아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I thought I might never see you again.
10: 그랬구나. 우리 소환이.
3: You're going to stay with me, right?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10: But a little later, 서구 is bitten by a zombie. With his last strength, he speaks to his daughter. 아빠 봐, 소환아. Listen carefully to what I'm about to say to you. 아줌마 옆에 끝까지 꼭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Stay right beside her, okay? 부산. 부산은 안전해. 부산 will be safe.
3: 아빠 가지 마. Don't go.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Please don't go.
10: 미안해, 소환아.
3: 아빠, 안 돼. 아빠.
10: I'm sorry.
3: 아빠.
10: I'm sorry, my baby girl.

0: dancing.
1: 아, 이때 그잖아요. 그 이렇게 문 닫고 이제 공이 뒤에서 전차 그렇게 잘생긴 좀비는 처음 봤어요. 저. 막 옛날 막 수환이 딸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억하면서 눈이 막
0: It's beautiful. 막 갑자기 BTS 지민이 되던데요.
1: 이게 피부도 하얘지고 말이야. Yeah, yeah. 원래 하얀데 더 하얘지고. 네.
0: When you're handsome, you become a handsome zombie.
1: 맞아요. 이렇게 렌즈도 생기고. Yeah. 네. 요즘 사람도 일부러 막 그 뭐지? Yeah. Like gray 렌즈 끼고 있잖아요. 오. 여러분 좀비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0: 언제 한번 민수 그런 메이크오버 어때요? 뭐. Blue contact lenses.
1: 이분들한테 그런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이분들한테 아이디어 주지 마십시오.
0: All right, yeah. So scenes from Train to Busan.
1: 근데 일단 칭찬이 너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저님 혜연님 연기가 너무 고퀄이라서.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진님도 연기 실력이 점점 느신 듯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둘 다한테 말하는 거 같은데.
0: 둘 다예요.
1: 그쵸?
0: 맞아요.
1: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0: 진짜 민수는 이 디자스터 영화에서 특히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죠. 좀 숨차고 막 이렇게 연기하니까. 아, 근데 두둥이 민수 상대역으로 너무 과분한 연기라고 하는데.
0: 우리 또 두둥님.
1: 두둥님. 좀비 꽉 찬 기차 타봤습니까? 타봤습니까? 안 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0: 아유, 네? 민수 너무 잘했고. Let's encourage him, right? He's so good. I mean, 저한테 과분한 좀비였어요.
1: 근데 너구리님도 오늘 연기 완전 역대급이네요 라고 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아, 이렇게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You know, we're all just we're stepping it up every single week.
0: 은근히 망고의 소용없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우리 마당놀이라도 할까요?
1: 아이고 yeah. 언제나 누구나 이거 할리우드 아니라도 할리우드 아니고 또 어디 있죠?
0: 할리우드 말고 네. 여기 광할리도 광할리우드 광할리우드에서 보죠.
1: 네, 네. 아 할리우드 아니라도 근데 할리우드만큼 진짜 세계 유명한 뭐 발리우드 이런 쪽에서도 그쪽은 아직 조금 더 우리
0: we're gonna 우리 한 1년쯤 더 하면 진짜 I think 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이거 1년 프로젝트 하고 우리 끝에 어디 오디션 해볼까요?
0: 합시다.
1: 진짜?
0: Yeah, let's
1: 아, 네, 죄송해요. 네, 빨리 하래요.
0: 우리
1: 네.
0: 표현이 시간이 네. 없으니까
1: 오디션이든 많이 됐고 빨리 yeah. 네, 이거 하랍니다.
0: 우리 말조심하라는 표현 좀 다양하게 볼게요.
1: 네.
0: Yeah. 누구한테 좀 말조심하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the easiest one is watch your mouth.
1: Watch your mouth.
0: This is very direct, right? Yeah. 입을 잘 봐라. 말조심하라는 뜻이어서 you better watch your mouth. 그렇게 충고할 수도 있고요.
1: 맞습니다.
0: Also, mind your language.
1: Oh.
0: It's more of a, I think it's more British English.
1: Yeah. But mind your language.
0: Right? 좀 더 약간 이렇게 유아해서 말할 수 있지. 뭐 누군가가 네. 욕설이나 무례한 말을 했을 때 Hey, mind your language.
1: 맞아요. 특히 yeah. 이렇게 욕설이나 좀 나쁜 말 쓸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민수, language.
0: Language, yeah.
1: Language. 나 들었다.
0: 맞아요. 네. Yeah. 그리고 좀 말을 신중히 골라서 하세요. 이럴 때는 choose your words carefully.
1: Yeah.
0: Do you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이거는, 민수?
1: I mean, I try. Yeah. But sometimes 이 필터가 살짝 고장나고
0: yeah. sometimes
1: 나중에
0: it just blurts out.
1: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죠,
0: yeah.
1: 제가.
0: 맞습니다.
1: 그래서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0: Yeah.
1: 네, 이게 많이 쓰죠.
0: 자, 이 굉장히 영화가 아주 긴박감 넘치는 긴장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1: 네.
0: So, I mean, we can be nervous about something.
1: Oh, yeah.
0: or anxious, but 이 표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좀 이런 좀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좀 설레면서 긴장될 때는 어떤 표현이 있죠?
1: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0: Yeah.
1: 이렇게 많이 하죠.
0: Yeah, so you don't ge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in a zombie apocalypse. 그죠? 좀비 상황에서는 아니고.
1: Unless that zombie is Gongyu?
0: Yeah, I will get a lot
1: 여러분,
0: of butterflies.
1: 진짜. 혹시 부산에 안 봤으면 그 마지막 스포일러 좀 될 수 있지만
0: yeah.
1: 공유 좀비로 변하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0: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요.
1: 네, 진짜.
0: It's a great movie.
1: 나도 이거 오늘 하다가 다시 한번 볼까
0: yeah.
1: 싶어요.
0: Yeah. So yeah, that's it. Let's 네. wrap it up here.
1: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focus film Train to Busan, 부산행이죠. 네.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0: 맞아요.
1: 일단 주둥님 광할리우드는 어떠세요? 광할리우드 너무
0: I
1: 좋아요.
0: I love this.
1: 네.
0: Yeah.
1: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제 주마다 우리 연기 실력도 항상 새로운 면도 보여주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대될 겁니다.
0: Yeah. 네. 우리 부스타 여러분 또 듣고 싶은 보고 싶은 작품 있으면 또 네. 우리 코멘트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1: 네. 유수님이 또 스포 하네라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지진님 안 봐서 몰랐는데 어머.
0: It's been 10 years though.
1: 근데 10년 됐잖아. 자 혜영 we'll see you next week, okay?
0: Alright, bye everyone.
1: Alright, in the meantime, Bee Gees.
2: stay

0: BG, staying alive. The time is now 7:29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u Shin. And I'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always Wet Fairy. 우리 문자요정. 아, 근데 오랜만에 젖어 왔네요.
1: 젖은 게 아니고요. 머리를 좀 하고 온 겁니다. 네, 조금 좀 광택감이 있는 걸로 조금 네. 한 건데 우리 그 둠피님께서 네. 비 맞은 건 난데 왜 접은 머리가 젖었죠? 유선님, 우리나라 산유국이었네요. 저 기름바. 머리를 한 겁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선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았어요.
0: 네. 부산 오늘 날씨 네. 좋았어요.
1: 딱 적당.
0: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네. But this is 우리 문자 요정 아니고 날씨 요정이.
1: 날씨 요정.
0: 네. 가르쳤던 표현 중 하나. 네. The calm before the storm.
1: 맞아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0: 날씨 좋았잖아요, 여러분.
1: 그렇죠.
0: 근데 제가 그 2부 시작하자마자 PSA, right? 그 네. 재난 문자란다. 그 재난 메시지 제가 하나 드렸는데 네네네. 여러분 오늘 비 많이 올 예정입니다.
1: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비에 대한 대비를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안전하게 또 출근하시는 거를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딜리버리 너무 좋아요.
1: 고맙습니다.
0: 날씨 요즘 왜 이렇게 못하지? 진짜.
1: 저희는 다 수준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그건 좀 이상해요. 달라.
1: 이제 넘어가.
0: 달라.
1: 넘어가서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0: Very shocking.
1: Very shocking 했어요. 오늘 1등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햇살 가득 맑음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0: 우와. 햇살 가득 맑음.
1: 그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
0: Sunny
1: 계시는데
0: and clear.
1: 네.
0: 날씨 요정 아닌가?
1: 아니에요. 오늘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0: 누군데요?
1: 동시에 일을 적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0: 너무 부끄럽겠다. 어떻게 누구지?
1: 머리 젖었다고 하신 분 우리 그 둥피님. 네, 둥피님 2등으로 들어오셨어요. 간발에 차였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0: 이거 네. 자기가 올린 그 뭐지 문자 에디팅 안 돼요?
1: 안 돼요. 삭제밖에 답이 없는데 네. 이미 그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네. 우리 둥피님 어이가 없네.
0: 어이가 없네. 우리 뱉더라.
1: 근데 우리 둥피님이 그래도 네. 할 말이 있으신 게 그분은 그냥 저러고 가셨어요.
0: 어이가 없네. 잘하죠.
1: 네, 우리 동피님 can air can speak 계란이 말도 하네. 와우
0: 오늘 싸우자 말인데 이 정도면.
1: 네. 근데 오늘 근데 둠피님께서요 yes.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일단 유선님 문자도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님은요. 우리 그 혜연님 오셨을 때 후딱 씻고 혜연님 보러 왔지요. 근데요 유선님이 원래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든요. 네. 원래 뒤에 민수 씨랑 저도 넣으시려고 하다가 네. 빼신 것 같아요.
0: 일단 마음을 충분히 네. 읽었습니다. 네.
1: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0: With confidence.
1: With confidence.
0: Don't
1: 그쵸?
0: be shy.
1: 네.
0: Don't be shy.
1: 그리고 이제 둥피님 문자로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둥피님이 매주 목요일 되면요.
0: Yes.
1: 문자 브이로그 느낌이 있어요. 저녁 항상 뭐 먹을 건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둠피님 오늘은 크림치즈 김밥 사갑니다.
0: 크림치즈 김밥 그 네. 미국에서는 그거 필리 롤이라고 하잖아요.
1: 필리 롤.
0: 왜냐면 항상 그 필리 그 크림치즈 유명하니까.
1: 네. 근데 인생 항상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네. 매장에 재료가 없어서 김밥을 못 샀어요.
0: 그렇구나. 너무 맛있겠다. 네. 크림치즈랑 그 연어, 살몬 넣고 오이도 넣고.
1: 우리 그 준피님께서는 좀 로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어제도 그 스파이시 롤이었나요?
0: 스파이시 튜너 롤. Don't get it twisted, okay? 네,
1: 스파이시 튜너 롤. 네. 오늘은 이제 크림치즈 김밥을 사시려다가 안타깝게도 못 구하셨어요. 네.
0: Yeah, next time.
1: 우리 유저님, what do you know about me? 잘 알지요.
0: 잘 압니다. Don't judge me. 와, 근데 이거는요, 네. 진짜 서로 싸울 때 네네네. 이렇게 영어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You don't know me.
1: You don't know me.
0: Don't judge me. 너 나 모르잖아.
1: 네네네.
0: 뭐 나를 왜 나를 판단해?
1: 저희 이제 인연이 한 5개월 넘은 것 같아요. 네.
0: 유저님이랑요?
1: 뭐 그렇지 않나요?
0: 꽤 오래 됐습니다.
1: 1년?
0: 1년 한 정도 됐는 것 같은데.
1: 유저님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자, 오늘 문자 일단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그리고 우리 always with fairy.
1: 네. 네.
0: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0: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1: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1: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그리트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at determines a city's competitiveness? In the past, large factories, tall buildings, and wide roads were the standards that showed a city's competitiveness. Today, however, we live in an era where how many people want to stay in that city has become a more critical factor. In particular, which city young global talents choose and whether they wish to continue living there after graduation is becoming a crucial criterion for gauging the future of the city.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increased nearly threefold over the past 10 years. Among them, over 80% of the students who wish to remain in South Korea hope to settle down specifically in Busan. Yet, in the actual employment process, a mismatch between compani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till remains a challenge. Joining us today is Lee Yo-ba, 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Today, we will discuss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for Busan to grow into a city where global talents want to stay. 네, 오늘 D 인터뷰는 이요바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부산이 글로벌 인재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1: Yeah. Hello, listeners. I'm Yo-ba from Busan Research Institute. It's great to meet you.
0: 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So,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recently published a report titled Employment Support Strategies for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To start, I would like to hear what motivated you to begin this research. 최근 부산 연구원에서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사실은 회사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켜서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산시에서 저희 회사로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요. 그 부산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취업과 정착 방안을 제안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장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부산의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부산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부산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더 좀 고도화된 전략을 발굴해보고자 저희 회사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회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0: 네, 네. 유학생 정착을 돕기 네. 위한 부산시의 실질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네. 연구군요. 네. So the initial push came actually because it was assigned by his workplace. Jokingly saying that as an office worker, he has to do what his company asks. Giving a more precise explanation, he clarifies that there was an official request from the Busan City to propose practical employment and settlement pla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e notes that,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been rising noticeably, and the city has already put extensive effort into supporting them in various ways. He explains that the institute launched this research in earnest to take things a step further and uncover more advanced, sophisticated policies that can help these students continuously stay in Busan after graduation. So, looking at the survey resul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increased nearly three times over the past 10 years, and more than half of them expressed the desire to stay in Korea after graduation. Among them, over 80% responded that they want to continue living specifically in Busan. What makes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choose Busan?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절반 이상 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중 80% 이상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산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한 이유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 왜 부산에 유학을 왔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도시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좀 저렴해서 그리고 부산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 라는 문항에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왜 부산에 남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미 사귄 지인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 등의 어떤 문항에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 부산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드러나 보이는데요. 이제 뭐 바다가 주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일자리가 있고 또 수도권보다는 좀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이곳에서 맺은 뭐 인간관계가 유학생들을 부산에 머물게 하는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연환경과 합리적인 물가,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네. 핵심 매력이었네요. So it explains that the survey results clearly reveal the reasons why students choose Busan. When asked why they came to Busan to study, the most frequent responses were that they liked the city itself, the tuition and living expenses were affordable, and Busan has many good universities. He notes that their reasons for wanting to find employment in Busan after graduation were quite similar. They pointed out that the city offers the jobs they desire, the cost of living is reasonable, and it allows them to live close to the acquaintances they have already made. Bundling these insights together, he concludes that Busan's appeal is clear. The beautiful urban environment shaped by the ocean, the availability of jobs, a more manageable cost of living compared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warm personal relationships built here represent the true competitive advantages keep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Yo-b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He's sharing his insights on practical employ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what it takes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global talent truly wants to stay and build their futures. So,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 you foresee Busan creating moving forward? Beyond a simp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what significance does this hold for Busan'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y?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셨나요? 단순히 유학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부산의 대학과 산업, 지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예, 그 유학생들은요, 그 자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도전 정신과 능력이 검증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에서 최소 2년에서 4년 동안 대학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여기도 친구들과도 좀 사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 적응력이 월등히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착해서 취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한다면 부산의 산업과 경제성장이 아주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좀 문화적인 의미도 큰데요. 그 여러 국가에서 그 유학생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기존의 부산의 문화와 이렇게 융합되면서 부산만의 새롭고 독특한 글로벌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국 유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유학생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부산의 대학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우수한 유학생들의 정착이 곧 부산 경제와 문화의 큰 원동력이 되겠군요. So international students are, by definition, talented individuals whose spirit of challenge and capabilities have already been proven just by the fact that they left their home countries to study here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ese are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a university education in Busan for at least 2 to 4 years, worked part-time jobs, and interacted closely with Korean friends, meaning they possesses an incomparably higher capacity to adapt to Korean society compared to other foreign laborers. He asserts that if these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 down, find employment, and begin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Busan, it will serve as a massive driving force for the city's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He adds that it holds great cultural significance as well, as the diverse cultures brought by international students blend with Busan's existing culture, a new and uniquely global culture exclusive to Busan can be forged. He concludes that building an environment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Can't Settle Down is not merely about helping individual students, but represents the ultimate opportunity for Busan's universities,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y to survive and develop together. So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 wants to work in Busan, and local companies also want to hire them. Despite this, they are not connecting smoothly in actual employment. What is the biggest reason behind this?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유학생도 부산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지역 기업도 이들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취업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그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또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는데 그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제도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그 전문 직종에만 취업이 허용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 직종은 이제 취업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니까 현실적으로 취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뭐 제조 생산이나 물류 같은 비전문 직종에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비전문 직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 법무부도 그리고 부산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제도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업의 네. 채용 수요와 네. 현재 비자 요건 사이에 아직 간극이 좀 있군요. 네. He explains tha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ven though there are jobs available and foreigners who want to work, employment is simply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system,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lowed to work in specialized professional occupations after graduation. However, because the competition for professional positions is extremely fierce, finding employment there is realistically very difficul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quite a few companies wishing to hire graduated international students for non-professional positions, such as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logistics. He points out that the reality that while Korean university students can choose to work in non-professional occupations after graduation,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ing from the exact same university are barred from working in those non-professional fields. He notes that bo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Busan City are aware of the situation and are currently making various efforts, so we will have to wait and hope for the emergence of a good system. So among the various alternatives you proposed through your report, there was the Busan-style campus work study and internship program. Could you introduce what kind of policy this is and in what specific way it would be effective if implemented in practice?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한 다양한 대안 중 부산형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면 효과적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대학 교육 과정 중에 표준 실습 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일종인데요. 학생들은 학점과 실무 경험을 얻고 또 기업은 인재를 미리 겪어볼 수 있어서 좀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해보자는 게 바로 부산형 산업캠퍼스 실습 인턴제입니다. 그 유학생은 부산 기업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좋고 또 기업도 외국인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일하면서 손발을 맞추다 보면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유학생과 기업이 서로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부산시가 중간에서 이들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식 채용 전에 학생과 네. 기업이 미리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네요. Within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re is an existing program called the Standard Work Study Semester System, which is a type of education program where university students go out to companies for field training. He knows that this system is

0: international students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iring environment of companies and prepare to welcome foreign talent. What specific roles do you believe companies,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individually? 이번 보고서를 보면 유학생들의 취업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환경 개선과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그 지금 부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외국인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기업은 유학생들을 단기 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뭐 글로벌 인재로 보는 어떤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고 대학은 유학생들이 부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뭐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들을 아주 충분하게 제공해주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수준을 좀 이렇게 국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자체는 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서 외국인 채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규제 완화나 비자 제도 개선 같은 거에 좀 노력해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0: 네. 네. 기업의 인식 개선, 대학의 실무 교육, 지자체의 제도 완화가 함께 맞물려야겠군요. So although Busan is said to hav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the number is not actually that high compared to Europe or OECD nations. He stresses that for Busan to reborn as a world-class maritime city, it must ultimately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live in harmony with a larger foreign population, meaning everyone needs to have an open mind so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ettle down well in Busan. First, he points out that companies need a shift in perception to view international students not as mere short-term labor, but as global talent capable of driving corporate growth. Second, he notes that universities must provide sufficient education and opportunities to cultivate the practical working level skills that allow these students to find employment in Busan companies, adding that universities need to exert effort to elevate their educational quality to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andards so international students find the programs genuinely appealing. Finally, he emphasizes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actively work to relax regulations and improve visa-related systems so foreign recruitment can take place without obstacles, aligned directly with the actual demands of businesses. So do you have any last words as we wrap up?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This is my first time on Busan Worldwide.
0: Yes.
1: It was so happy to talk with you today.
0: 네.
1: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listeners. I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so much.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e've been speaking with Mr. Lee Yo-ba, Research Fellow at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오늘 The Interview에선 Lee Yo-ba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he Other Side by Caesar and Justin Timberlake.

0: And it's time for the correspondent report. Let's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1: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님. 싱가포르 통신원 April입니다.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earlier this week, the leaders of Singapore and Indonesia met in Jakarta and joined hand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trait of Malacca, a major global maritime transport route. With maritime route safety being a global hot topic recently due to the aftermath of the Middle East war, what specific agreements did the two leaders reach?
1: 이번 주 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정상이 자카르타에서 만나 세계적인 해상 교통로인 말라카 해협의 안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 안전이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두 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냈나요?
2: 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UN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서 말라카 해협을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단순히 해적이나 강도 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환경오염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해협을 공동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0: 네, so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of Singapore and President Prabowo Subianto of Indonesia held their annual summit meeting on the 6th.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wo leaders agreed to keep the Strait of Malacca always open, safe, and accessible to everyone, going beyond simply preventing piracy or sea robbery.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jointly protect the Strait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nexpected accidents. So the Strait of Malacca is a vital choke point where a quarter of the world's trade volume passes through, mak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look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it is said that remarkable achievements were made not only in maritime security, but also in the energy sector during this meeting.
1: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교역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엄청난 길목이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해상 안보 외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또 세계 해양 석유 수송량의 약

0: 15%를 차지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양국은 경제적 파트너십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싱가포르 에너지 기업 캐펠 일렉트릭 등이 국경 간 전력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싱가포르에 2035년까지 3.4기가와트 규모의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윈윈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as it is a core shipping lane where more than 200 vessels pass every day and accounts for about 29% of the world's maritime oil transport, the two nations also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ir economic partnership. On the occasion of this summit, Indonesia's sovereign wealth fund Danantara and Singapore's energy company Keppel Electri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ross-border electricity trade. It contains details of Indonesia supplying 3.4 gigawatts of low-carbon electricity to Singapore by 2035, which is being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win-win project that strengthens regional energy security. It was a venue where both countries confirmed close cooperation as key pillars of global trade and energy supply chains. Likewise, Korean conglomerates are also actively moving to expand local investment to preoccupy the Singaporean market, which holds high strategic value. So we have news that LG Electronics has newly opened academies in Singapore and Taiwan to nurture local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engineers. It is said to be used as a space to expand touch points with business stakeholders. So what specific roles will it play locally?
2: LG전자가 싱가포르와 대만에 현지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새로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비즈니스 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0: 네, 정말로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 대만 타인중과 그리고 싱가포르에 문을 연 HVAC 아카데미는 현지 설치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술 교육 포럼을 진행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의 공조 설계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나 주요 고객사들을 초청해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기업 간 거래 사업의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The HVAC academies opened this time in Taichung, Taiwan, and Singapore serve as core bases for conducting technical education forums for local installation engineers. In addition, they are used as venues to host professional seminars by inviting consultants in charge of air conditioning design for large buildings or major clients. Through these, they will form close networks with key stakeholders in regional B2B businesses and discover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So the HVAC business requires tailored strategies because regulations differ by country or region and installation conditions vary greatly. To what extent is LG Electronics expanding these professional academies globally and what are the expected effects from these?
2: 냉난방 공조 사업은 국가나 지역마다 규제도 다르고 설치 조건도 천차만별이라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러한 전문 아카데미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0: 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0여 개 개국에서 약 70곳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현지화 전략을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건에 맞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지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공조 제품 판매를 넘어 유지보수나 기술 컨설팅 같은 비하드웨어 영역의 매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currently they are solidifying their localization strategy by operating about 70 academies in more than 40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Asia and Europe, as well as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Africa. Rais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engineers through technical support tailored to country-specific conditions is fundamental. Ultimately, it is proj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ncreasing sales in non-hardware areas such as maintenance and technical consulting, moving beyond just selling air conditioning products. So for our final story, the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is widely promoting the charm of K-theater by recording consecutive sold-out shows at famous overseas performing arts festivals, including Singapore. I'm curious

0: talked about how enthusiastic the response from local audience was. 국립극단이 싱가포르를 비롯해 해외 유명 공연예술축제에서 잇따라 객석 매진을 기록하며 K연극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관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요.
1: 정말 상상 이상의 뜨거운 열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5월 말 아시아 대표 공연 예술축제인 싱가포르 국제예술축제에 이혜영 주연의 헤다 가블러가 공식 초청이 됐었는데요. 3회차 전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급히 3층 객석까지 추가로 오픈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홍콩 축제에 이어 이달 2일과 3일 독일 캠니츠에서 상연된 정세영 연출의 작품 역시 객석이 매진되어 좌석을 추가 설치할 정도로 현지 관객들을 정말로 매료시켰었습니다.
0: 네, it was a burning passion beyond imagination. At the end of last May, Hedda Gabler, starring Lee Hae-young,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estival of Art, a representative performing art festival in Asia. And all seats for the third performance were sold out early, leading to the urgent additional opening of the third floor auditorium. Following the Hong Kong Festival at the end of last month, the work, directed by Jung Se-young, which was staged in Chemnitz, Germany, on the 2nd and 3rd of this month, also fascinated local audience so much that additional seats had to be installed due to the sold-out house. So,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ingapore. 싱가포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클레어님. 지금까지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이었습니다.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he correspondent report. That was Miss April, correspondent based in Singapore, bring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So, listeners, it looks like we'll all have to wrap up things up here for today. We truly appreciate you tuning in and keeping us company this morning. Please join us again tomorrow at 11:05 for another greatest episode. Until then, we'll have you with this track, 만찬가 by Taeyeo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0: 갔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혹은 네. 짐이 많을 때 무조건 네. 이용하게 되는 택시 안에서 쓰는 필수 표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1: 와, 太好了，没错，在中国呀，你不管是你自由行还是。 哪怕是出差的原因哈，那么去到当地之后呢，打车呢绝对是在所有的交通工具当中呢，可以说是最方便、最省时的，而且价格相对我觉得也是非常划算的一种交通方式哈。那现在的中国呢，除了路边招手停的这种出租车哈，然后呢，更多的人呢会使用的手机软件呢来打网约车。
0: 요즘은 앱으로 목적지를 찍고 타더라도 기사님이 타자마자 스마트폰 뒷번호를 확인하거나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은 택시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가장 자주 겪는 세 가지 상황과 알짜배기 문장들 준비해봤습니다.
1: 是的，主打一个实用哈。如果你也准备好了，三个最最实用的。 使用表达，那咱们赶紧开始，好不好？
0: 好， 좋습니다. 기사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생생한 택시 중국어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好，你准备好了，那我们就开始了。
0: 네, 요즘 중국에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가장 먼저 폰 번호 뒷자리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시거나.
1: 역시, 对对对对对，其实这个我都不知道哈，因为我很少回中国，然后回中国也是要打车，是网约车的司机会为了确认有没有拉错人。 对，那你一上车之后呢，那他就会问你说手机尾号是多少？对，네，
0: 그래서 목적지를 확인을 하시죠. 네, 제 뒷번호 자리는 1234예요. 혹은 어떤 어떤 호텔로 가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1: 没错没错，所以其实它就是一个确认你是不是打车的这个人，然后另外确认一下你的目的地呢是去哪儿。当然这里说的手机尾号是什么呀？其实就是你手机号码的最后那几位。通常我们会说 四位，嗯，所以像刚刚说的，一二三四嘛，对你直接报出呢四个数字就可以了。当然，如果您是在路边叫车的话，您可以直接呢就说目的地就可以了。比如说，师傅去天安门。
0: 아, 휴대폰 뒷번호를 쇼지 웨이하오라고 하는군요.
1: 시.
0: 네, 웨이자를 써서 번호의 꼬리, 즉 뒷자리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기사님이 웨이하오시 두어샤오라고 물어보시면 내 번호, 내 자리를 중국어로 툭 던지면 될 것 같아요.
1: 시다.
0: 그리고 기사님을 부를 때는 친근하게 실후라고 부르면 딱일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对，就是你叫司机，就稍微有一点不太好，所以真的是要师傅，是最最最亲切的叫法啊，也很有礼貌。对，好，那如果你坐的是路边叫的普通的出租车的话，上车之后呢，要提醒司机呢，请打表哦。这个也是我觉得很多外国人可能。 出国旅行之后呢，会很担心的一个事情就是，那随意收费的情况。对，为了安心起见，为了保险起见的话呢，确认一下请打表这个事情，我觉得这个也是必须要会的词。那请打表是什么意思呀？表不是我们带的这个手表哟，是让司机呢开启那个计价器，避免遇到呢不规范收费的情况。哦，
0: 그래서 请 다表 미터기를 켜달라는 이 표현도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꼭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0: 자, 그럼 기사님과 첫인사를 나누며 번호를 확인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1: 来, 一定要大声地跟我们读出来。
0: 제 핸드폰 뒷자리는 1234예요.
1: 제 핸드폰 뒷자리는 1234예요.
0: 제 핸드폰 뒷자리는 1234예요.
1: 제 핸드폰 뒷자리는 1234예요. 我的手机尾号是1234。
0: 我的手机尾号是1234。我的手机尾号是1234。我的手机尾号是1234。哎，学会了，很轻松，对不对？来，继续。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춥거나 반대로 너무 더울 때가 있죠. 혹은 기사님이 너무 험하게 운전하셔서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싶거나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를 안내할 때 고속도로로 가주세요라고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1: 接下来这几种情况真的是 很刚需啊，很需要。比如说呢，车里舒适度的问题，你要坐着舒服呀，对吧？空调开太冷，或者说是太热的话，那这时候你可以请司机怎样？师傅，哎，叫什么呀？师傅是不是？师傅，请把空调开小一点，或者是请把空调开大一点，那大小就可以了。哎，大一点，小一点。

0: 택시 탈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야말로 현지 생생한 언어를 구사하시는 최고의 중국어 선생님들이시죠.
1: 그렇죠.
0: 네, 오늘 배운 유용한 택시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여행이나 출장 때 기사님과 멋지게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1: 是的, 这里祝大家 旅行 一路平安, 旅途愉快.
0: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중국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我们下期再见喽.
0: 拜拜.
1: 拜拜. 好了，没错，歌曲时间，接下来为你送上的这首歌曲《失恋无罪》，来自阿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

0: What was the first one we talked about?
1: 세계 항구 도시 협회.
0: That was a hangar. I wanted to see port something.
1: Yeah.
0: But it's these are such important parts of Korea's history and culture. So it's nice to see we're not just famous for K-pop and BTS coming to Busan for their concert, right?
1: That's also nice, but yeah.
0: That's nice.
1: So whether it's welcoming global leaders in the maritime industry or introducing visitors to the story of wartime capital Busan, it's an exciting time to experience the city indeed. And of course, you can always find more details through Busan City's official Instagram,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0: Yes, so thank you very much, QB, for today's stories. Thank you, everybody, to listening for listening to our news feed. I'll see you next week.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Anything?
1: Sleep.
0: Sleep?
1: sleep, recover.
0: Feel sad that you're back at work, eh? Yeah. Go and enjoy your weekend.
1: Thank
0: we'll
1: you
0: see
1: so
0: you
1: much.
0: Next Thursday. Thank you, QB. Bye-bye. All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No, in fact, I'm not going to play you a song. I'm going to play you On the Mic with Olivia, and then I'll give you some English translation after this.
2: Hello,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전하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하인혜라고 합니다.
2: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판단 한 번만 해도 돼요? 일단 대표님 얼굴에 50업이 없거든요. 뷰티라던가 촛불샵 아니면
3: 정확하신 게 저는 정말 요식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년 전까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자 해도 요식업만큼은 하지 말자. 와 내가 저 세상은 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았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2: 어떻게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3: 원래는 옷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주최하고 그 기획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랑 가장 이제 친한 관계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거든요. 친구가 이제 8년 전쯤에 투자 제안이었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잘못된 방식 같았는데 결국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요식업의 어떤 가게였어요. 처음부터 망한 가게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게가 되어버렸고 투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미 빚도 함께 이제 떠안은 가게가 되어버린 거야. 됐다. 살리자. 살리면 되지.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될 게 뭐 있노. 살리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2: 낙담할 수 있잖아요.
3: 네네.
2: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3: 네네네.
2: 내가 잘하는 거 해도 되잖아요.
3: 네.
2: 근데 왜 다시 살려보자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3: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랑 이제 팀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저희 이미지를 또 그 당시에는 좀 더 중요시할 때였어. 하인애가 저걸 했네? 야 저거 되겠어. 야 지가 요식업을 안 해봤는데 저걸 하겠나?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빵 온 거예요. 저는 무조건 될 때까지 한다. 이걸 항상 머리에 박아놓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인애 너는 할 수 있다. 외모 때 하자. 코로나 속에서도 손님들이 아예 안 오진 않지만 저는 그 손님들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참 인복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지인들이 참 많은데 그 힘든 시기에 계속 와준 거야.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지인들을 모시고 오고 저는 그 사이에 맛을 최상의 맛을 만들어놨고 상호명 바꾸고 메뉴 넣고 이렇게 만든 그렇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30명, 40명.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저는 광고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진실성, 진심이지 않았을까, 손님들한테.
2: 예전에는 좋은 가게 조건은 정말 맛있는 음식 또는 정말 독특한 메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점은. 대표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니까 결국 사람인가?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3: 항상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손님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식당 갔을 때 그걸 딱 생각하면서 해라. 근데 그걸 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셨던 시간을 쪼개서 저는 오히려 죄송한 게 내가 매장이 없어서 좀 더 못 챙겨드릴게요.
2: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3: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면은 정말 되더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고 그 에너지를 또 남한테 베풀다 보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조금씩 계단 한 칸 한 칸 오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룰 수 있는 거 그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7년 동안 밖으로 선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보았고요. 10월 달 또 겨울까지 밖에서 팝업 행사들 제안들이 오셔가지고

0: 또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올해 목표였는데 차근차근 다 가고 있어가지고 내년쯤에는
1: 아, 뭐 그럴 수 있죠.
0: 내년쯤에는 밖에 매장을 네, 하나 더 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은 일단 하고 있어요.
1: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요? 잘하는 걸 해야 하나요?
0: 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우문현답이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해야 하는 일을 네. 먼저 하는 것을
0: 먼저 하면서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대표님?
2: Keep going.
1: 좋다.
2: Keep going.
1: 왜 좋아하세요?
0: 제가 저한테도 야 keep going. 멈추지 마. 계속 가. 버텨. 외치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되니까 파이팅 이런 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 저한테는.
1: 자, 혹시 여러분 뭔가를 하시다가 멈춰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0: Keep going.
1: 계속 하십시오.
0: Keep going.
1: 될 때까지 하십시오.
0: 네. 맞아요. 될 때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같이 도전합시다.
1: Keep going! Keep going.

이렇게 상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This is K by 장기하와 얼굴들. And I'll be back with some Busan Life Solutions after this.

0: reference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Whatever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combining traditional sumukwa with LED lighting and media art. Now, after being appointed to the board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last year, she is also helping bring Korean art to the global stage. Please welcome Korean ink painter Ryu Jae-chun. Hello,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Woo,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2: Hello, Global Crunchers. I'm 유재춘. 안녕하세요. K-수묵 유재춘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수묵을 기술과 융합해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Hello and nice to meet you. So she is the Korean traditional ink painter and she is combining the traditional ink painting with technology to spread it globally. Well, welcome once again. Now, I've seen you in so many interviews, media interviews, so it's exciting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 this. How does it feel to be here in the studio today?
3: 뉴스나 인터뷰에서 자주 뵙던 분을 이렇게 실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늘 이 저희 컬처 크런치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2: 아, 여기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작업실에서 네. 늘 혼자 작업을 하고 조용하게 멈춰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니까 기분이 엄청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제 그림 속에 빛이 비치는 기분이에요.
0: So she said the studio looks beautiful and usually she's always alone at her studio working on her art. But it seems like the studio is adding light to her artwork back in her own studio. That's a very beautiful way to put it. Thank you. Now, for many of our international listeners listening right now, Korean ink painting or sumukwa may be unfamiliar. So if you had to describe its charm in just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3: 사실 해외 청취자분들에게 수묵화라는 장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작가님께서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2: 한마디로 네. 하면 여백의미,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0: Wow. So the beauty of Korean ink painting or sumukwa, she said, would be the beauty of space. It seems empty, but it's not empty. And it's the world, the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Wow. So let's enter the world of Korean traditional ink painting right now here on Brunch Club today with Ryu Jae-chun. Now let's dive into the segment right away with our keywords. Could you please open this first keyword?
3: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2: 네, 오픈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t's innovatio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골라주셨을까요?
2: 아, 저에게 첫 번째 키워드는 innovation. 저에게 K-수목과 같은 의미예요.
0: Okay, so it means K-수목.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that is why she chose this very word, innovation.
2: 네, 혁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0: 네네. So it's all about using innovation, innovative ways to not, I guess, get rid of tradition, but using today's modern language to let tradition be known. Worldwide. Oh, interesting.
2: 예, 한지와 먹 위에 LED 빛, 미디어 아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그것을 오늘의 기술과 만나 미래로 번지는 것. 그것이 K-수묵의 혁신입니다.
0: Okay, so the innovation of K-수묵 would be using LED, media art, and digital technology to spread it towards the future. Okay, so looking at works like your famous works like Portrait of Nature, Majestic Mountains, and Waterfalls, I'm struck by their incredible scale. They're huge. What kind of energy do you feel while standing in front of such a massive canvas? And after pouring so much into a piece, how do you feel, I guess, physically and mentally?
3: 작가님의 이제 자연의 초상, 묵산과 폭폭, 화폭.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작품을 보면 스케일에 압도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화폭 앞에 섰을 때 작가님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듣고 싶어요.
2: 아, 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화풍을 피고 그 붓을 들면

0: 우선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네. 네. 자연은 멈춰있지만 멈춰있지 않잖아요. 그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1: 네. 예. So when I stand in front of the canvas to work on my art, I concentrate, focus really hard. And when I think of nature, it's always moving, right? The wind, the rain, and the moon rises, whatnot.
0: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붓을 들고 화면에 그대로 담아요.
1: 아.
0: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필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1: 아. So I use the brush to sort of filter that nature onto the canvas. And I meditate and I pray to create great art pieces.
0: 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렸을 때는 많이 지치죠. 지쳤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조용히 또 명상하면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네, 지칠만 할 것 같아요.
0: 네.
1: So she feels absolutely drained after working on this huge artwork on a huge canvas. But then she would recharge herself through meditation, whatnot.
0: 예. All right. 마라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속을 다 이렇게 속이 다 비어지는 것처럼 네.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1: Oh, 네. So you know how like when you run the marathon, it feels like everything empties out from your body, right? So just like that, after working on a huge art piece, she feels a sense of catharsis even. Oh, 놀랍습니다. Well, I heard you climbed China's famous Huangshan Mountains as well and made countless sketches while you were there. So I'm wondering, when translating that grandeur onto paper, what's most important to you?
2: 중국의 명산인 황산을 또 직접 오르시면서 수많은 스케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 눈앞에 펼쳐진 이런 거대한 대자연을 화폭에 옮길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0: 네, 자연의 맑은 기운, 자연의 맑은 기운 그 에너지를 우선 제가 그거를 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폭에 옮겨서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그 자연의 좋은 기운을 또 담아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1: So it's all about that fresh energy that nature has. She would first of all receive that all onto her, like soak it up, and then she would reflect that onto the canvas so that everyone who's looking at her artwork would also receive that nature's energy.
2: 좋습니다. Oh.
1: Well, on a lighter note, do you enjoy hiking in your everyday life as well?
2: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혹시 평소에도 좀 등산 즐기시나요?
0: 네, 이제 스케치를 위해서 등산을 좀 다니고 있어요.
1: 아,
0: 네.
1: 네. So for her sketches, she is doing some hiking to the mountains.
2: 아, 스케치하기 쉽지 않네요.
0: 그렇죠. 네.
1: Yeah, it's not easy to sketch because she has to go on these mountains. All ri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traditional Korean ink landscapes, they often imagine something very static, almost museum-like.
2: 되게 전통 한국화나 수묵 산수화라고 하면 박물관에 박제된 정적인 그림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한국에서 최초로 수묵화 NFT까지 발행하면서 엄청난 파격을 주셨어요. 이 파격적인 행보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1: So you became the first to release even an NFT of the ink paint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What inspired to make this bold move?
0: 네,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묵화라고 하면 옛날 그림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2: 그렇죠.
0: 우리의 가장 좋은 정신적인 한국의 정신을 담은 그림인데 그 한국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에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었어요.
1: So she always thought about how she can use this traditional art, that good vibes and energy that it naturally has. How can she use the modern language to really let it be known today?
0: 예, 그 고민을 하다가 NFT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NFT를 제가 시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워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한국화 최초 AI 수묵산수화인 워라가 워라는 대단했어요. 워라가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200점이 완판되고 10초 만에 완판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 60개 언론에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작품이 네, 워라예요.
1: 너무 놀랐습니다. So at the end of that deep consideration, thinking about how she can introduce this traditional ink painting or 수묵화 today, she thought about NFT, and that is

0: AI, The Moon, came to be. As soon as it was released, it was sold. Over 200 pieces were sold, and she was covered in over 60 different media outlets. And that's when she actually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a Sumuka artist. Wow. Well, you also pioneered LED ink painting and even received a patent for digital Korean painting. Now, since light interac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and the density of the ink, I imagine it took countless experiments. Can you tell me what the process was like? 또 LED 수묵화라는 전대미문의 장르를 개척해서 디지털 한국화 특허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한지의 두께나 먹의 농담에 따라서 빛이 번지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완성하기까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랑 또 성공, 이런 경험, 실험을 겪으셨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1: 네네. 그 이제 한지 LED 수묵화를 제가 특허를 냈잖아요. 네. 근데 한지는 숨을 쉬는 재료예요. 그래서 먹의 농담이나 말씀하신 대로 한지의 두께,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심미적인 느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패는 수없이 거듭되었었고요.
0: 네, 네. So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it actually breathes like sort of living paper in a way. And like I said, the density of the ink and the thickness of this hanji paper would make the ink spread differently. And because of that,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1: 예, 그게 이제 제가 전통 이걸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LED나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화가들이.
0: 네.
1: 밤에 작업을 하고 나가보면 세상에 조명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현대 지금 이 세상의 꽃은 또 조명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착안이 돼서
0: 그런 사고의 발상이
1: 예, 사고의
0: 있었던
1: 발상에서
0: 거네요.
1: 사고의 발상에서 조명을 칼라로
0: 네.
1: 그것도 한지에 비추게 된 게 이제 LED 특허가 나오게 됐고 뭐
0: 와우.
1: 실패하고 뭐 도전하고 그 과정도 또 공부기 때문에
0: 네,
1: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즐겁게 아주 오래 걸렸어요.
0: 네. 네. Oh, wow, what a process. So she thought of LED and technology as ingredients for her ink painting, and they usually work during nights. And when you go outside at night, you see all these different lights outside, right? And she thought maybe light is the flower of the modern times, and she thought of using it on her painting like an ingredient. And it wasn't easy.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but nevertheless, that's how LED ink painting came to be, and she completed that patent process. Wow, it's amazing. Well, in a recent column, you even write columns, right? You wrote that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the robotics era that we're living in. Could you explain what you mean by the spirit of ink painting? 칼럼도 쓰시잖아요. 또 네. 최근에 쓰신 칼럼 중에 수묵의 정신이 AI 로봇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수묵의 정신이 뭔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수묵의 정신이 AI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닮아 있다는 것은
0: 네.
1: 수묵이 가진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썼었어요.
0: 비움과 조화 그리고 공존이라고 그쵸, 하신 거죠.
1: 균형과 공존.
0: So what she said is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robotics era because it's all about harmony, emptying out, and coexisting as well as balance, the very core values that we need in these modern times.
1: 예, AI 로봇 시대에는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되잖아요.
0: 네.
1: 그 속도만큼이나 인간성의 감성, 그리고 윤리,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해요. 수묵의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자리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0: So technology moves really fast these days, right? It develops, changes really fast. But what

0: what we need is that human emotions and the ethical aspects and the harmony with these technological aspects. And space isn't just about something that is empty or void. It's all about our human breath as well.
1: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수묵정신은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AI, 로봇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생태계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0: So once again, in a nutshell, the spirit of ink painting, it really delivers the emptiness,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and balance that we need in this AI and robotics era ecosystem. Oh, wow. That's amazing. Very beautifully, nicely put. Now, many artists say music also inspires their creative process, you know, because being creative isn't easy. You need sources of inspiration.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orking as well?
2: 많은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작가님도 작업하시면서 음악 많이 들으시는 네. 편이세요?
1: 많이 들어요.
2: 많이 들으시구나. 그러면 우리 크런처들에게 내 최애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한 곡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예, 바위꽃.
2: 바위섬.
1: 네, 바위섬.
2: 네,
1: 바위섬.
2: 이었죠? 네네, 바위섬. 이 곡을 왜 최애 곡으로 선택해 주셨죠?
1: 그냥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제 제가 음치예요. 노래를 못해서.
2: 전혀 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1: 아주 안 좋은 음치예요. 근데 그래도 노래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위섬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 작품 중에 네. 더 웨이브가 있어요.
2: 네.
1: 예, 그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파도, 그 바위, 본래부터 많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0: So she chose 바위섬, Rock Island, and this song is actually something that she sang way in the past. She said she's not a good singer, but she sang this. And there's a work that art of hers that's titled The Wave, and she realized after listening to this Rock Island or 바위섬 that she had always had love for natural aspects such as the wave and the rock.
1: 네, 제가 묵산도 그리지만 네. 바위를 워낙 좋아하고요.
2: 네.
1: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2: 네.
1: 커다란 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어서 비어졌다 채워지고 또 기다림과 치유
2: 네.
1: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림도 그렇게 그리시듯이
1: 네.
2: 음악도 뭔가 바위 이런 자연과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1: 그렇죠.
2: 것 같네요.
1: 그래요, 맞아요.
0: All right, so she not only likes to paint majestic mountains, but she also likes waves, rocks. Rocks don't move, right? As the waves come and go, it empties the space and fills it again. And she just likes that flow. And so let's take a listen to her favorite pick. Here is 바위섬, Rock Island by 김원중. We'll continue the talk after that, so stay tuned.

0: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왕실 또 언론을 매료시키셨어요. 현지에 카타르를 사로잡은 비결은 뭐였나요, 작가님?
1: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수목의 고요함과 그 정신성이 이제 그들과 같이 교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0: so she believes that calmness and the spirituality of Korean traditional sumukwa or ink painting left an impression and resonance to the people there.
1: 네. 그리고 달 문화권이에요. 네. 제가 달을 그리니까 이제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고
0: And because she draws moons and because Qatar also has that culture around moon, that felt familiar to the local people.
1: 예, 다른 데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수목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수목의 번짐,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제 그림이 이제 평화와 치유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0: 아. And also, they have not seen this ink painting before. Ink spreading across paper, and she draws about peace and healing, paints about peace and healing. And those symbolic meanings were able to resonate with these content and value of her work.
1: 네, 제가 카타르 도하에서의 전시는 네. 이제 제가 한국 수목, K수목을 네. 그리면서 가졌던 우리 한국의 정신성과 그다음에 K수목의 현대성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K수목이 한국을 넘어 중동과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을 선사하고 또 감동을 준 부분이 예, 세계화 될 수 있는 확신을 준 전시였어요.
0: Oh, and this particular exhibition in Doha really gave her that certainty that K sumuk or K ink painting can really connect the world and also expand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t gave that certainty for sure. Well, as an artist, what does it feel like when peopl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like Qatar, the Middle East, connect with your work? 이렇게 낯선 문화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 화가로서 기분이 어떤가요? 전율을 느끼실 것 같은데.
1: 이번에 네. 이제 달 그림 앞에서 네. 달과 수목 그림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시는 카타르 왕실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보편적 예술로서 우리 제가 그린 수목이 이렇게 세계인의 감성에 또 감동을 주는구나. 엄청 감동받았죠. 네.
0: So one of the royal families in Qatar, after looking at her painting, ink painting, they started crying, tearing up. And she thought, wow, my painting can resonate with people globally. And it's a universal sort of feeling and reaction that you can expect. And so she was really touched and impressed by those reactions as well. Wow.
1: 예, 수목이 조용하게 번지잖아요. 네. 달도 뜨겁지 않잖아요. 은은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은은하게 번지고 달이 비추는 게 아, 이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걸 이제 스스로도 느끼고.
0: 그러게요. 그 잔잔함이 주는 그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쵸.
0: So ink, it spreads gently on paper, right? And the moon also is very subtle. It's not like burning hot. And that sort of vibe provides a sense of healing and that therapeutic sort of experience to the people who view it. All right, well, I wish I could also take a look at her paintings in real life, too, someday. But moving on, your latest 2026 exhibition was titled Moon and Waves, right? The moon appears throughout many of your works. It's the key sort of subject. What does the moon symbolize to you?
2: 최근 마친 2026년 전시 타이틀이 Moon and Waves, 언급하신 달과 수목이었습니다. 그간 작품들을 보면 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에게 달은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1: 네. 네. 그 인터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몇 번 했어요. 네.

0: 근데 이제 달이 저한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일 수도 있고 네. 제 마음에 뜬 달이에요.
1: So it's not just the moon that we see in the sky for her. It's the moon that's in her heart, her mind.
0: 예, 달을 보고 치유, 평화, 희망입니다. 치유는 위로잖아요. 네. 위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전 세계에 필요한 평화 그리고 또 잔잔하게 비추면서 또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 So it has three key meanings. First of all, that sense of healing and peace that the world needs right now and hope.
0: 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의 달은 네. 동양의 정신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달빛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죠. 부드럽게 감싸안고 물결과 파도 위에 숨이면서 자연, 인간, 우주를 하나로 이어주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이 지금 Moon and Wave는 제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주제예요.
1: 네. So in the Eastern world, Eastern culture, the moon is, it has a unique spirituality. So it doesn't shine strongly. It's really subtle. It's really gentle and it reflects on top of the water or the wave and it connects the nature, humans and the whole universe. It's all about connection. And she will bring the subject moon and waves throughout her career and in the future living as an artist moving forward. All right. Very deep and very, I guess, Eastern as well. Well, we also introduce you to today as a board member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a role you took on last year. How does viewing the arts and an administrator differ from viewing them as an artist? 앞선 소개 멘트에서 세종문화회관 재단 이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취임을 하셨잖아요, 작가님. 그죠? 네네. 아티스트의 시선과 이 행정가의 시선은 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0: 네, 조금 달라요.
1: 네,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계세요?
0: 먼저 아티스트의 시선은 내면에서 출발을 해요. 내면에서 출발해 작품으로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1: 네.
0: 뭐 문화행정가의 시선은 그 예술이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를 보는 것이에요.
1: So the major difference would be for an artist, everything starts from the inner world inside you. And you express that through your artwork to the world. But as an administrator, you try and maintain a change or something throughout society. So I guess that's the main difference that she said. 그러면 what goals do you hope to achieve in this new role? 그럼 이사로서 새롭게 품게 된 포부가 있으실까요?
0: 네네. 이제 아티스트는 하나의 작품 안의 세계를 창조한다면 네. 문화행정가는 그 작품과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잖아요.
1: 네.
0: 이 두 시선이 달라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작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협력해 나가실 수
0: 있겠네요.
1: So an artist would create their own world through their art piece, one work, right? Through their work. But an administrator creates the ecosystem between the artists and the works that they create. Because she understands that perspective from an artist, she can closely collaborate with other artists moving forward, creating a better ecosystem for them. Well, K-pop and Korean content are enjoying tremendous global success these days. What do you think Korean visual art needs in order to become a major force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as well? 지금 전 세계가 K-pop과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죠. 이 황금기에 우리 K-미술이 글로벌 미술 시장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이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고민한 그런 지금 질문이에요.
1: 네. So this is a question that she thought about in so much depth and over time, even yesterday, last night.
0: 그렇죠. K-컬처.
1: 네.
0: 이미 K-부터서 K-컬처잖아요.
1: 네.
0: K-아트.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네. K미술. 네. 그래서 K미술이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인데 한국적 정체성은 지금 카타르에서 20카를 조회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가진 예,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So in order to make K art become the I guess center of global art, it's important to use the global language to express Korean I guess identity.
0: 그래서 세계의 언어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보편성.
1: 네.
0: 미디어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1: 네.
0: 미디어와 AI 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저는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1: Okay, so technology is an ingredient and universal language is needed to spread K art and that would be media and the AI collaborating together.
0: 예, K 미술의 핵심 전략은 전통의 현대화와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요.
1: So it's all about turning tradition into something modern and creating that whole ecosystem for all this.
0: 전통의 현대화 K20이죠.
1: 네.
0: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뭐 미디어 AI 지금 그렇게 하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K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Okay. So we can just use the art system, the media art system that already exists in the world and we can turn use K-sumuk or K traditional ink painting to really be, make K art the center of the global art industry. All right. That I guess sounds like a huge strategy, a really good strateg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void. What meaning does this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0: 아, 지금 비움은 그러니까 비어 있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1: 네.
0: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공간이죠.
1: So something void. An empty space isn't just empty. It is breathing to receive something new.
0: 예. 제가 그리는 20카에서 여백은
1: 네.
0: 예, 여백의 작품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호흡의 공간이에요.
1: So all the void, the empty spaces in her ink paintings or 20카 is a space for the art, the artist and the audiences to meet.
0: 예, 그래서 비움은 철학적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1: 네.
0: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1: 그쵸.
0: 공부도 그렇고 그럴 네. 때 쉬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웨이브 하고 연결돼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1: Okay. So emptying everything out, that void is actually very philosophical and it's a process of preparing or the time of preparing as well. If you think too much, you might become overwhelmed with thoughts, right? So you always need rest. And for that rest, she worked on her work, artwork, The Wave as well.
0: 네, The Wave.
1: 가 이제 그 심을 위한
0: 그쵸.
1: 작품인 거네요. 그죠?
0: 네, 네. 다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어 있지만 빈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1: 네.
0: 상상력이 이제 증대되죠.
1: So you're preparing for something that comes next. And in this empty space, it's an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right? So you can fill it with everything. Basically.
0: 예, 저는 그래서 이 여백과 비움 안에서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믿어요.
1: And she believes that you can create the energy of consolation, healing, and peace in that empty void space within her paintings. Wow, very nice and very philosophical. Now, unlike oil painting, though, ink painting can't simply be painted over once the ink has spread, you know. Once it has spread and smudged, spill, that's over. Has working in such a medium influenced the way you approach life as a person, perhaps?
2: 20카는 우리 캔버스 유화랑 달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위에 덮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번져버리면 끝인데 화가가 아닌 인간 류제춘의 삶의 태도에 이런 장르가 가진 특성이 일상 속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까요?
0: 아, 그래요. 그림을 이제

0: 대학에서 네. 동양화 서양화 나누는데 네. 그 그림 어느 장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뀌어요.
1: Oh, so your personality as an artist actually tends to change depending on what sort of art you study. And she studied Eastern art in back in university.
0: 네. 수묵화는 한 번 붓질이 붓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매 순간 집중하고 책임이 필요해요.
1: 어, 정말 한 그 뭐라 해야 되죠? 획 에도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o with ink painting, once you have used the brush to paint ink onto the paper, that's it, you know. There's no way of covering it up or redoing it. So it requires a lot of focus and concentration.
0: 예,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네. 그다음에 대범함과 진중함. 네, 실수하면 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는 붓질을 한다고 해요.
1: 네.
0: 연습해요.
1: So you can't be making mistakes because one brush, if you make a mistake, if it goes wrong,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right? So you need that calmness, a lot of focus, and you also need that boldness, courage to draw what you have to draw or paint what you have to paint.
0: 네, 지금 제가 36년, 올해로 36년 지금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도 연습해요.
1: And she's been painting with ink for 36 years now, almost 4 decades, but she still practices and practices until today.
2: 놀랍습니다. 이게 약간 명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0: 네, 수련이에요.
2: 수련, 정말.
0: 수련,
2: 네.
0: 기도하는 거랑
2: 네,
0: 똑같아요.
2: 네, 진짜.
1: So all this practice to me sounds like meditation and practicing as well to become someone better, like an artist who's better at it, because you really have to focus and put so much energy into that one brush that you paint onto the paper. All right. Well, I guess that has also reflected how you look at life too.
2: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성격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그죠?
0: 네, 맞아요.
1: All right. Well, just as paintings have empty space, our lives too have moments of emptiness too. You know, when you face creative blocks or difficult times, how do you refill that space within yourself?
2: 계속 언급하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백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네네.
2: 네, 슬럼프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스스로 마음의 여백, 이런 슬럼프나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이 여백을 채우시나요?
0: 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1: 네, 네.
0: 그 여백의 밑처럼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진이 다 된 거예요.
1: 네.
0: 마라톤을 뛰어서 소진이 다 됐을 때 또 뛸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네, 그럴 때 자연을 찾아가서 산을 오르는 산책을 하거나,
1: 네.
0: 물멍을 해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1: 어떻게 보면 그 비움 상태에서 더 채워나가시는 그런
0: 네.
1: 느낌이 들기도 해요. So when she feels that sense of fatigue, you know, it seems like running a marathon. After running a long marathon, you feel really drained, right? So you can't do anything, and she doesn't do anything at all when she experiences a sluggish moment or a fatigue moment. And so she just looks at the nature or she goes hiking on the mountains and fills herself again with those nature energy.
0: 예, 그렇게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1: And after having that time to just let things be, just taking a rest, doing nothing, looking at nature, and also she mentioned looking at the water, just dozing out like that, doing nothing, just staring at water for a long time, then she sort of feels that energy again and that urge to paint again. And that's how much she loves painting and enjoys it.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니까 인내심이 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1: 네.
0: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1: 네.
0: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1: 네.
0: 재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죠. 본인이 네.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그러게요. 평생 할 수 있죠. 네. 어. 네.

0: So what Taechun said is people think because she has been painting for almost 40 years, right? People would think she has a high level of perseverance, but it's not about that. She really enjoys painting, which is why she's able to do it until today.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림 그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과거에 오래된 그림이다.
0: 네.
1: 이런 얘기를 좀 덜어 들어서 제가 그거를 현재 미래로 네. 옮겨놓은 게 K20이고요.
0: 네, 그 네. 고민을 하시고 K20을 탄생시키신 것도 뭔가 노력과 고민의 결과인 것 같아서
1: 그렇죠. 대표 네. 작가가 네. 이제 되었죠.
0: 그렇죠. 네, 네. 너무 인상적인데 So she has turned something traditional into something modern, something we call K20 these days, which is also really inspiring. And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future plans and goals.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하신 바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 K20을 AYI 융합해서 한국적 미학을 바탕으로 그 예술을 기본으로 그거를 국제협력과 문화외교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고요.
0: So she wants to play the role of converging AI with K-sumuk or K-ink painting to make it become the center of cultural and diplomatic ties and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1: 네, 그리고 K-sumuk이 한국형 예술 브랜드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0: And she's going to keep working hard to turn K-sumuk into a Korean art brand in th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1 hour has gone by so quickly. I wonder how your experience today here with us was.
2: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1: 이 방송이 우선 굉장히 즐겁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게 먹이, 무리에서 네. 먹이 번지듯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0: 네.
1: 예, 여러분에게도 여백과 제 그림의 여백처럼 여백과 따뜻한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0: It was really fun. And just like ink spreads in water, time really flew. And she hopes that this time was bright and happy for all of you as well. Well,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Here is 잘하고 있어, I'll Be There by 황치열. 작가님,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3: 살아간 단계 힘에 붙이더라

0: X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1: 어서 오세요. 다파라 전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Hi. My refrigerator at home just broke down and it's not working.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one.
1: 아, 리프레저. 아, 냉장고. 오케이. Come here. 자, 여기 냉장고 보이지요? 이게 다 신제품. New 리프레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 Wow. These refrigerators look like they're from the future. Honestl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appliances. Could you explain them to me, please?
1: 아, 이거 냉장고 기능을 좀 알려달라는 건가? 아, 우선 이 두 개가 좋은데요. 이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money save. 이거는 냉기가 빵빵합니다. Cold, very cold.
3: So you're recommending these two models. What exactl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1: 아, 모델? 아! 모델 맞아요 맞아요. 이 냉장고 모델은 현비 그리고 이 냉장고 모델은 고수인데요. 그 이 차이점이 글쎄요.
3: So I can just buy either one. Do they both have the same features?
1: No, no, no, no, say.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 현빈 씨가 좀 남성적인 매력, 연기파, 뭔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면 고수 씨는 좀 꽃미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lowerman, you know?
3: What do flowers have to do with refrigerator features? I just want something functional. Do you guys offer unlimited warranty? Is it guaranteed?
1: 아, 개런티. 아, 모델 개런티. 그러니까 모델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Wait a minute.
3: I'm just trying to buy a refrigerator. Can I actually buy a refrigerator today?
1: 오늘 배워볼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1: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3: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둘의 차이를 말할 때 쓰이는데요. A와 B 둘 중 어떤 것이 싸고 어떤 것이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때는 A is cheaper or more expensive than B를 사용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ere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bangseo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관

0: Oh, 너무 좋아, 너무 좋아. So let's get it. Stevie Wonder's Overjoyed. Let's first take a look at the lyrics of the song.
1: All right, here we go. Stevie Wonder's Overjoyed. Over time, I've been building my castle of love.
0: Over time, 이 표현이 이게 시간, 이게 오랜 시간 뭐지? 그 지나서 그 뜻이죠.
1: 걸쳐.
0: 네.
1: Mm-hmm. 오랜 시간 걸쳐 난 내 사랑의 성을 쌓아왔다.
0: 자, castle. 성입니다. Yeah. 근데 사랑의 성이라고
1: yeah,
0: 하는데
1: 사랑의 성. 성. Just for two, though you never knew you were my reason. 오직 우리 둘만의 위한 성요. 당신 전혀 몰랐지만 그 성을 쌓은 이유는 바로 당신이었죠.
0: 네.
1: I've gone much too far for you now to say. 난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어. 그러니 이제 와서 당신이 that I've got to throw my castle away.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0: 성을 왜 버리지? 왜 무너뜨리지? 요즘 부동산 얼마나 비싼데.
1: 그렇죠.
0: 네.
1: 그 성을 그 사랑의 성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0: 아. 이게 사랑이 내가 마음에 담는 이 사랑이 성이라 right castle라고 표현하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당신을 위한 성을 사랑의 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0: 네.
1: 당신이 이러면 안 돼.
0: 맞아요. 이 특히 이제 좀 옛날 이 감성, 옛날 aesthetic가 좀 들어 있는 느낌이 뭐냐면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right you know like 그 디즈 땡 you know like the movies 항상 그 인트로에 뭐가 있어요? 그 딱 그 아이코닉 그 성이 있잖아요. 그 castle. 바바바바바바바 그 할 때 like a castle is like a symbol of like I don't know long time ago kings and queens and knights and princesses. It's always been a symbol of I guess royalty where I guess you know
1: it's the biggest and the most glamorous creation in that area.
0: 맞아요. The bigger the castle. 막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보면 엄청 성이
1: That's
0: 엄청
1: right.
0: 크잖아요.
1: 그걸 보고 네. 와우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0: Exactly.
1: Or very, very rich or
0: 맞아요.
1: something, right? But
0: 네.
1: then 사랑을 사랑의 성.
0: 그렇죠.
1: 네.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던 건데.
0: Exactly, right? To have love be portrayed that way. It's
1: 그렇지만
0: so sweet.
1: 그 상대방은 네. 이 성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0: 에이. 에이, 진짜.
1: 아직은 모르죠.
0: 진짜.
1: Over dreams. I've picked out a perfect come true. 수많은 꿈 속에서 난 완벽하게 이루어질 꿈 하나를 골라냈어요.
0: 오.
1: Though you never knew it was you I've been dreaming. 당신은 전혀 몰랐지만 내가 꿈꿔온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0: 수많은 꿈 속에 딱 완벽한 한 꿈이 있었다.
1: 본인은 몰랐어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줄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요.
0: 맞아요. 방금 그 생각났다. 그 뭐지? 그 어벤져스 그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Right? It has, you know, spoiler alert, Iron Man, that one out of millions and millions of you know, possibilities, there's that one where Iron Man saves the entire universe. So over so many dreams, there's that one perfect dream and that one perfect situation where both of them are in love in their own castle of love.
1: That I made for you.
0: 맞아요.
1: The Sandman has come from too far away for you to say come back some other day. 잠의 요정이 이미 너무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네. 당신이 다른 날 다시 오세요 라는 거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0: Now, the Sandman is something I think people here in Korea are not very familiar with. 그 잠, 모래 요정? 잠 요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1: 요정이야.
0: 네. 왜냐면 그 옛날 형 그 노래 알죠? Like from like
1: Mr.
0: the
1: fourth man.
0: Bring me a dream.
1: Sandman이 네. 그 꿈을 가까워 주는 사람이.
0: 그렇죠. 그 꿈 뭐 잠 요정인데 예. 근데 enter 요정. like the 90s 그 메탈리카 엔터 샌맨도 있잖아. 그래서 샌맨은 그 뭐 잠 요정 뭐 꿈 요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1: And though you don't believe that they do come true. 그리고 당신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진 않지만 꿈은 정말로 이루어져요.
0: 꿈이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어, 이 노래 있는데 이거?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나나나나 이 여러분 그 맞아 그 SES 노래
1: That's right.
0: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다.

0: 뜻입니다.
1: For did my dreams come true when I looked at you?
0: 어.
1: 내가 당신을 바라보았을 때 내 꿈이 이미 이루어졌던 걸 것처럼.
0: 우리 미디어 PD 모르죠? SES. Funny how our dreams come. 알아요 진짜? 이거 대단하다.
1: 뭐? 정도면. And maybe too, if you would believe, you too might be overjoyed, overloved, over me.
0: 네. 여기서 타이틀 나오네요. Yeah. 네.
1: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믿어만 준다면 당신 역시나 나와 같아질지도 몰라. 기쁨에 넘치고 사랑에 넘치고 나에게 폭 빠진 빠지게 될지도.
0: 맞습니다. Overjoyed 뜻이요. 이게 기쁨이 이렇게 넘치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overflow가 되잖아요. 이게 물이 이렇게 넘쳐서 흘러내린다. 네. 그래서 overjoy,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이 over 단어 갖고 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 개 있는데 over the moon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뭐가 좋아서 진짜 이렇게 떠 이게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떠 있다. 붕 떠 있다. And you've gotten, you know, you're so high that you are basically, you know, jumping over the moon in that sense. 그렇게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Overjoyed, overloved. 이 사랑이 넘친다.
1: Yeah.
0: 그 말이잖아요. 근데 over me, 나에게.
1: Yeah.
0: 나에게 over me라고 하죠.
1: 그렇게 뭐 바라는 거지. 당신도 알았으면 이렇게 될지도.
0: 하, 진짜 왜 못 알아주는데? Stevie Wonder인데 왜 못 알아주는데? 이 누구야
1: Who
0: 도대체?
1: Knows?
0: 누구야 이거? My Sharia Moore? Overjoyed?
1: Who knows?
0: 이거 타겟이 누구냐고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나 이분한테 뭐라 좀 해야겠다. 스티비 형한테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Stevie Wonder, Overjoyed. 자 이 가사를 살펴보니까 아 역시 이것도 좀 슬픈 노래구나.
1: Yeah.
0: 네, 난 항상 로맨틱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자 가사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 Live version of Stevie Wonder's Overjoy brought to you by none other than 김초한. 형, you ready?

0: Overjoyed by Stevie Wonder. That brought to you by Kim Cho Han.
1: 죄송해요. 오늘 약간 감기 기분이 있어가지고.
0: 아 형 그만 안 했으면 상대 아무도 몰랐어요.
1: 좀 rough였어요.
0: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았다. 아 근데 형이 이게 Stevie Wonder 내려주세요. 부장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스티비 원더 갖고 올 때마다 형. 아 근데 형이랑 너무 맞다. 이 목소리, 형 목소리와 스티비 원더 다른데 느낌 너무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알죠?
1: Yeah. 네. Well, you know, Stevie songs are just so good.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어서 오세요. 다파라 전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Hi. My refrigerator at home just broke down and it's not working.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one.
3: 아, 리프레저. 아, 냉장고. Okay, come here. 자, 여기 냉장고 보이지요? 이게 다 신제품, new 리프레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 Wow, these refrigerators look like they're from the future. Honestl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appliances. Could you explain them to me, please?
3: 아, 이거 냉장고 기능을 좀 알려달라는 건가? 아, 우선 이 두 개가 좋은데요. 이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money save. 이거는 냉기가 빵빵합니다. Cold, very cold.
5: So you're recommending these two models. What exactly is a

0: difference between them?
1: 어, 모델. 아, 모델. 맞아요, 맞아요. 이 냉장고 모델은 현비. 그리고 이 냉장고 모델은 고수인데요. 그 이 차이점이 어, 글쎄요.
0: So, I can just buy either one. Do they both have the same features?
1: No, no, no, no, say.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 현빈 씨가 좀 남성적인 매력, 연기파, 뭔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면 고수 씨는 좀 꽃미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Flowerman, you know?
0: What do flowers have to do with refrigerator features? I just want something functional. Do you guys offer unlimited warranty? Is it guaranteed?
1: 아, 개런티. 아, 모델 개런티. 그러니까 모델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 검색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Wait a minute.
0: I'm just trying to buy a refrigerator. Can I actually buy a refrigerator today?
2: Today, 배워볼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0: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둘의 차이를 말할 때 쓰이는데요. A와 B 둘 중 어떤 것이 싸고 어떤 것이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때는 A is cheaper or more expensive than B를 사용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All-Star.
3: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 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guess Walking Dead. I mean, like Walking Dead, like Dawn of the Dead. Yeah. Like those zombies, 너무 여유 있잖아요.
1: They're very slow. Yeah. Oh, 둘이 또 민수의 그 연기 레즈메에서 또 스페셜 스킬 좀비 맞아요. 연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미국 좀비들은 너무 느리고 너무 여유 있게 돌아다니고 yeah. 오늘 뭐 먹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국 좀비들 너무 한국인의 성격 너무 급하고
1: yes 바로 막, 바로
0: 막 냄새 맡으면서
1: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리 그래서, BFM 라디오 방송국에서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한번 찍어볼까요?
0: 어 진짜 좀비 하나 갖고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1: 아니 하나로
0: 우리 PD님도 좀비 같이 할래요?
1: 우리 늘어나겠죠?
0: 좀비 트리오 어때요? 실제 어쨌건 하는데 아 그리고 yeah. 여러분 just to let you know uh-huh.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미디어 PD님 중에 한 명 일단 아 오케이 우리
1: okay.
0: 네 일단 데뷔는 아니죠?
1: 전에
0: 효정 PD 데뷔는 아니잖아요.
1: 근데 오늘 가장 좀 대사가 길 거예요. 오늘 우리 미디어 PD님께서 네. 점점 이제 좀 더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캐스팅이.
0: 여러분 예. New voice 들릴 겁니다.
1: Yeah.
0: 아시겠죠? 기대하세요.
1: 오늘 이제 전반적인 제가 이제 코치링을 드리자면
0: 네.
1: 오늘 이제 listeners pay attention 부스터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또 1인 다역을 할 거고요.
0: 맞아요.
1: 저희가
0: 많아요.
1: 최대한 클리어하게 해드리겠지만
0: 네.
1: 연기할 때 가장 포커스 할 거는 정말 모든 것이 긴박해야 됩니다. High stakes.
0: 맞아요.
1: 모든 순간이 위험.
0: 숨도 엄청...
1: Yes. 맞아요.
0: 네.
1: Yes. Yeah.
0: Yes.
1: It's, okay. it's, 저 처음에 라디오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0: 아 진짜.
1: Yes. Oh my god. Yeah.
0: 그 해는 좀 힘들었겠다.
1: 힘들었어요.
0: 내가 숨차.
1: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Train to Busan, Scenes from Busan행. Shall we get started?
0: 우리 유저님이 민수는 좀비 아닌가요? 오늘은 공유. 오늘은 공유입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십시오. 자 큐.
1: 좀비들에게 쫓기던 부부가 가까스로 서구 일행이 있는 칸으로 들어온다. 좀비들은 문을 열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데 승객들이 유리문을 신문지로 가리자 좀비들은 잠잠해진다.
2: 수아나, 괜찮아? Are you okay, sweetie?
3: 저기 아저씨.
2: 뭡니까?
3: Don't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3: 이 자식 봐라 이거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4: You saw people running for their lives and you shut the door right into our faces? Are you out of your mind? 미쳤어?
2: 거 말 조심해요. You watch your mouth.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 You aren't the only ones in danger.
3: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 일로 와봐.
4: Come here before I throw you back over there myself.
3: 내가 너 저쪽으로 확 던져버리려니까.
5: 당신 이제 그만해. Everyone's scared, that's all.
6: Attention passengers.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진입하는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1: 자, 이제 이 영화의 빌런, 버스 회사 상무가 인터폰으로 승무원을 찾는다.
2: 승무원! 승무원 없어요!
7: 네, 승무원입니다. 말씀하세요. Go ahead.
5: Do you people even know what's happening inside this train right now?
2: 당신들 말이야. 지금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왜 천안역에 안 태우는 거예요? 에?
7: 아니, 알고 있습니다. Yes, we are aware of the situation. 저도 대피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관제실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4: But we're following instructions from the control center.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2: 무슨 관제실 타령이야 지금? Are you kidding me right now?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There are things running wild in here and we don't even know if they're human! 무조건 천안역에 세워요, 알았어?
4: But the train does not stop. The passengers grow more and more anxious, and soon the fear begins to turn into suspicion toward one another.
1: 버섯에서 상무 용석과 that's 민수
0: yes.
1: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단장 진희 that's me가 타고 있는 기차 칸. 잠시 후 진희는 자기 친구들이 이쪽 칸으로 오고 있다고는 말을 듣는다. 저기요, 제 친구가 일로 온대요.
4: My friend is coming this way.

0: What?
1: My friend was in the other car, but he's coming over here.
0: Who's coming?
1: 제 친구요. 원래 구옥한에 있었는데 사람들 구해가지고 지금 일로 넘어온대요. He saved some people and now they're coming this way.
0: Save them? You're saying they came from over there to here? Saving people? 저 괴물들 뚫고 상처 하나 없이? Through those monsters without a single scratch? 감염 안 되고 확실해? Are you sure they're not infected?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Hey, look at all these people here.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가족들,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 근데 네 친구인지 뭔지, 어? 감염됐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We don't even know if he's infected. And he wants to let him in? 참나.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지금. So what? You want all of us to die? 어?
2: 가까스로 마지막 칸에 도착한 사람들. 하지만 용석과 승객들은 문을 막고 그 사이 좀비들을 막던 상화가 팔에 물린다. 오지마 자기야 가 가야 돼.
3: 자기.
1: 야 쟤 좀 데리고 빨리 가.
3: 자기야.
1: Take my wife with you. 너도 가 어서 빨리. The door is about to break. Hurry up. I'm losing strength. 빨리 좀 가. 힘 빠진다. 야. 우리 부인 좀 부탁한다, 어? Please take care of my wife, okay? I'll hold them off. 내가 막을게. 가!
0: 미안. 미안해.
1: 자기야! 민순이! 우리 딸 이름 민순이야! 알았지?
4: The group finally makes it into the last car. But what waits for them there is not safety. It's another kind of fear. Furious, 서구 punches 상무 in the face.
0: 왜 그랬어? 왜? 이 나쁜 놈아!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Everyone could have gotten in! Everyone could have lived!
1: 이거 봐. 이 자식 감염됐어. This guy is infected! Look at his eyes! In a minute, he's going to turn into one of those monsters. 좀 있으면 괴물처럼 변하는 거야. 다들 죽고 싶어?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We have to throw them all out. 야, 너 어떻게 좀 해봐.
5: 지금 저쪽에서 오신 분들 아무래도 저희랑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저쪽 연결부로 이동해 주세요.
2: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대신 하나 둘씩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
0: 빨리 가요.
4: 우리 소환이 오늘 생일인데. Don't worry. I'll make sure you get to your mom. 아빠가 엄마한테 꼭 데려다 줄게.
6: 아빠는 안 무서워요? Aren't you scared that dad?
4: I am. I'm scared too.
6: 아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7: I thought I might never see you again.
4: 그랬구나. 우리 소환이.
7: You're going to stay with me, right?
6: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4: But a little later, 서구 is bitten by a zombie. With his last strength, he speaks to his daughter.
0: 아빠 봐, 소환아. Listen carefully to what I'm about to say to you. 아줌마 옆에 끝까지 꼭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Stay right beside her, okay? 부산. 부산은 안전해. 부산 will be safe.
6: 아빠 가지 마. Dad, don't go.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Please don't go.
0: 미안해, 소환아.
6: 아빠, 안 돼. 아빠.
0: I'm sorry.
6: 아빠.
0: I'm sorry, my baby girl.

0: dancing. 아.
1: 이때 그잖아요. 그 그러니까 문 닫고 이제 공이 뒤에서 전 그렇게 잘생긴 좀비는 처음 봤어요. 저. 막 옛날 막 수환이 딸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억하면서 눈이 막
0: It's beautiful. 막 갑자기 BTS 지민이 되던데요.
1: 이게 피부도 하얘지고 말이야. Yeah, yeah. 원래 하얀데 더 하얘지고. 네.
0: When you're handsome, you become a handsome zombie.
1: 맞아요. 이렇게 렌즈도 생기고. 네. 네, 요즘 사람도 일부러

0: 막 그 뭐지? 막 그레이 렌즈 끼고 있잖아요. 오. 여러분 좀비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1: 언제 한번 민수 그런 메이크오버 어때요? 뭐. Blue contact lenses?
0: 이분들한테 그런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네,
1: yes. All right, yeah. So scenes from Train to Busan.
0: 근데 일단 칭찬이 너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저님 혜연님 연기가 너무 고퀄이라서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진님도 연기 실력이 점점 느신 듯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둘 다한테 말하는 거 같은데.
1: 둘 다예요. 맞아요.
0: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진짜? 아니, 민수는 이 디자스터 영화에서 특히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렇죠. 좀 숨차고 막 이렇게 연기하니까. 아, 근데 두둥이 민수 상대역으로 너무 과분한 연기라고 하는데.
1: 우리 두둥님.
0: 두둥님. 좀비 꽉 찬 기차 타봤습니까? 타봤습니까? 안 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1: 아유, 네? 민수 너무 잘했고. Let's encourage him, right? He's so good. I mean, 저한테 과분한 좀비였어요.
0: 근데 너구리님도 오늘 연기 완전 역대급이네요 라고 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아, 이렇게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you know, we're all just we're stepping it up every single
1: up,
0: week.
1: 은근히 망고에 소용없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우리 마당놀이라도 할까요?
0: 아, 이거 언제나 누구나 이거 할리우드 아니라도 할리우드 아니고 또 어디 있죠?
1: 할리우드 말고 네. 여기 광할리우드에서 보죠.
0: 네. 네. 아, 할리우드 아니라도 근데 할리우드만큼 진짜 세계 유명한 뭐 발리우드 이런 쪽에서도 아, 그쪽은 아직 조금 더 우리
1: we're gonna 우리 한 1년쯤 더 하면 진짜 I think 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이거 1년 프로젝트 하고 우리 끝에 어디 오디션 해 볼까요?
1: 합시다.
0: 진짜?
1: Yeah,
0: 아, 네, 죄송해요. 네, 빨리 하래요.
1: 우리
0: 네.
1: 표현이 시간이 네. 없으니까
0: 오디션이든 말 됐고 빨리 yeah. 네 이거 하랍니다.
1: 우리 말조심하라는 표현 좀 다양하게 볼게요.
0: 네. Yeah.
1: 누구한테 좀 말조심하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the easiest one is watch your mouth.
0: Watch your mouth.
1: This is very direct, right? Yeah. 입을 잘 봐라. 말조심하라는 뜻이어서 you better watch your mouth. 그렇게 충고할 수도 있고요.
0: 맞습니다.
1: Also, mind your language.
0: Oh.
1: It's more of a, I think it's more British English.
0: Yeah.
1: But
0: mind your language.
1: Right? 좀 더 약간 이렇게 유아해서 말할 수 있지. 뭐 누군가 네. 욕설이나 무례한 말을 했을 때 Hey, mind your language.
0: 맞아요. 특히 yeah. 이렇게 욕설이나 좀 나쁜 말 쓸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민수, language.
1: Language, yeah.
0: Language. 나 들었다.
1: 맞아요.
0: 네.
1: Yeah. 그리고 좀 말을 신중히 골라서 하세요. 이럴 때는 choose your words carefully.
0: Yeah.
1: Do you choose your words carefully,
0: 이거는,
1: 민수?
0: I mean, I try. Yeah. But sometimes 이 필터가 살짝 고장나고
1: yeah. sometimes
0: 나중에
1: it just blurts out.
0: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죠,
1: yeah.
0: 제가.
1: 맞습니다.
0: 그래서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1: Yeah.
0: 네, 이게 많이 쓰죠.
1: 자, 이 굉장히 영화가 아주 긴박감 넘치는 긴장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0: 네.
1: So I mean, we can be nervous about something or anxious, but 이 표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좀 이런 좀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좀 설레면서 긴장될 때는 어떤 표현이 있죠?
0: Oh, well,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1: Yeah.
0: 이렇게 많이 하죠.
1: Yeah, so you don't ge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in a zombie apocalypse. 그죠? 좀비 상황에서는 아니고.
0: Unless that zombie is Gong Yoo. I mean,
1: yeah, I will get a lot
0: 여러분,
1: of butterflies.
0: 진짜. 혹시 부산에 안 봤으면 그 마지막 스포일러 좀 될 수 있지만
1: yeah.
0: 공유 좀비로 변하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1: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요.
0: 네, 진짜.
1: It's a great movie.
0: 나도 이거 오늘 하다가 다시 한번 볼까
1: yeah.
0: 싶어요.
1: Yeah. So there, yeah, that's it. Let's 네. wrap it up here.
0: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focus film Train to Busan, 부산행이죠. 네.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1: 맞아요.
0: 일단 주둥님 광할리우드는 어때요?
1: 오.
0: 광할리우드 너무 좋아요.
1: I love this.
0: 네.
1: Yeah.
0: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제 주마다 우리 연기 실력도 항상 새로운 면도 보여주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대될 겁니다.
1: Yeah. 네. 우리 부스타 여러분 또 듣고 싶은 보고 싶은 작품 있으면 또 네. 우리 코멘트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0: 네. 유수님이 또 스포 하네라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지진님 안 봐서 몰랐는데 어머.
1: It's been 10 years though.
0: 근데 10년 됐잖아. 자 혜연 we'll see you next week, okay?
1: Alright, bye everyone.
0: Alright, in the meantime, Bee Gees. Ha ha ha ha. Staying alive.

0: BG, staying alive. The time is now 7:29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I'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always wet fairy. 우리 문자요 정. 아, 근데 오랜만에 젖어왔네요.
1: 젖은 게 아니고요. 머리를 좀 하고 온 겁니다. 네, 조금 좀 광택감이 있는 걸로 조금 네. 한 건데 우리 그 둠피님께서 네. 비 맞은 건 난데 왜 접은 머리가 젖었죠? 유선님, 우리나라 산유국이었네요. 저 기름바. 머리를 한 겁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선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았어요.
0: 네. 부산 오늘 날씨 네. 좋았어요.
1: 딱 적당.
0: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네. But this is 우리 문자 요정 아니고 날씨 요정이.
1: 날씨 요정.
0: 네. 가르쳤던 표현 중 하나. 네. The calm before the storm.
1: 맞아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0: 날씨 좋았었잖아요, 여러분.
1: 그렇죠.
0: 근데 제가 그 2부 시작하자마자 PSA, right? 그 네. 재난 문자, 재난 문자한다. 그 재난 메시지 제가 하나 드렸는데, 네네네. 여러분 오늘 비 많이 올 예정입니다.
1: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1: 네네. 그래서 비에 대한 대비를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안전하게 또 출근하시는 거를 네. 당부를 드리. 겠습니다.
0: 딜리버리 너무 좋아요.
1: 고맙습니다.
0: 날씨 요즘 왜 이렇게 못하지? 진짜.
1: 저희는 다 수준이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0: 네. 그건 좀 이상해요. 달라.
1: 이제
0: 달라.
1: 넘어가서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0: Very shocking.
1: Very shocking 했어요. 오늘 1등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햇살 가득 맑음님께서 1등하셨습니다.
0: 우와. 햇살 가득 맑음.
1: 그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
0: Sunny
1: 계시는데.
0: And clear.
1: 네.
0: 날씨 요정 아닌가?
1: 아니에요. 오늘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0: 누군데요?
1: 동시에 일을 적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0: 너무 부끄럽겠다. 어떻게 누구지?
1: 머리.

0: 젖었다고 하신 분 우리 그 둥피님.
1: 네, 둥피님
0: 2등! 2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간발의 차였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2: 이거 네. 자기가 올린 그 뭐지 문자 에디팅 안 돼요?
0: 안 돼요.
2: 안 돼요.
0: 안 돼 안 돼. 삭제밖에 답이 없는데 네. 네. 이미 그 발견해 버렸습니다. 네. 우리 둥피님 어이가 없네. 아
2: 어이가 없네.
0: 어이가 없네.
2: 아 우리 메타라.
0: 근데 우리 둥피님이 그래도 네. 할 말이 있으신 게 그분은 그냥 저러고 가셨어요.
2: 어이가 없네. 잘하죠.
0: 네, 우리 동피님 can a can speak 계란이 말도 하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와 오늘 싸우자 말인데 이 정도면.
0: 네. 근데 오늘 근데 둥피님께서요 yes.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오. 일단 유선님 문자도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님은요. 우리 그 혜연님 모셨을 때 후딱 씻고 혜연님 보러 왔지요. 근데요 유선님이 원래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든요. 네. 원래 뒤에 민수 씨랑 저도 넣으시려고 하다가 네. 빼신 것 같아요.
2: 일단 마음을 충분히 네. 읽었습니다. 네. 네.
0: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2: With confidence.
0: With confidence.
2: Don't
0: 그쵸?
2: be shy.
0: 네.
2: Don't be
0: shy. 그리고 이제 둥피님 문자로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둥피님이 매주 목요일 되면요.
2: Yes.
0: 문자 브이로그 느낌이 있어요. 저녁 항상 뭐 먹을 건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둠피님 오늘은 크림치즈 김밥 사갑니다.
2: 크림치즈 김밥 그 네. 미국에서는 그거 필리 롤이라고 하잖아요.
0: 필리 롤.
2: 왜냐면 항상 그 필리 그 크림치즈 유명하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인생 항상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 네. 매장에 재료가 없어서 김밥을 못 샀어요.
2: 아 그렇구나. 너무 맛있겠다. 네. 크림치즈랑 그 연어, 살몬 다 넣고 오이도 넣고.
0: 우리 그 둥피님께서는 좀 로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네
0: 어제도 그 스파이시 롤이었나요?
2: 스파이시 튜너 롤. Don't get it twisted, okay? 네,
0: 스파이시 튜너 롤. 네. 오늘은 이제 크림치즈 김밥을 사시려다가 안타깝게도 못 구하셨어요. 네.
2: Yeah, next time. Next time.
0: 우리 유저님, what do you know about me? 잘 알지요.
2: don't 네. judge me. 와, 근데 이거는요, 네. 진짜 서로 싸울 때 네, 네, 네. 이렇게 영어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You don't know me.
0: You don't know me.
2: Don't judge me. 너 나 모르잖아.
0: 네네네. 네, 네.
2: 뭐 나를 판단해?
0: 저희 이제 2년이 한 5개월 넘은 것 같아요.
2: 네. 유저님이랑요?
0: 뭐 그렇지 않나요?
2: 꽤 오래 됐습니다.
0: 1년?
2: 1년 한 정도 됐는 것 같은데.
0: 유선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2: 자 오늘 문자 일단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그리고 우리 always with Ferry.
0: 네. 네.
2: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한

0: 따뜻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0: more 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오세요. 다 업소 매장입니다.
4: Excuse me. Hello. I'm looking for a small rechargeable radio. Oh, I think this is what I'm looking for.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아이고, 아, work. 아, 그 구인 광고 보고 알바하러 왔는갑네. 요즘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이래 와주이 고마워요. Work, okay.
4: Work? No. I mean,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I work, 맞아요. 그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오전에는 10시부터 3시,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거든요.
4: Excuse me. I meant I want to buy a rechargeable radio, and I have a charger at home. So, will this radio work with other chargers? If it doesn't charge, the radio will be dead, and I won't be able to use it.
2: Dead? 아이고, 그래 죽을 만큼 힘든 거 시키면 요새는 법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매장 관리하고 매니저 오케이? 저기 계산만 하면 됩니다. Money counter okay?
4: Oh, you mean I have to pay by cash only?
2: 아, 캐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 이 말인가 봐.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이라도 요새는 다 통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통장 없어요. 노뱅크.
4: I'm sorry, but I just want this charger. Does it work?
2: 당연하지요. Work okay. 오늘부터 당장 일하면 됩니다. 요새 K관광 이래갖고 외국인 손님도 많은데 아이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든든하네요. 자, 유니폼부터 입으러 가입시다. 따라오 있어. 그런데 월급은 통장으로 나갑니다. Come on.
4: Excuse me. Where are you taking me?
2: 오늘 배워볼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4: Work. 일하다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기계 같은 것이 작동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This isn't working. A는 B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 doesn't work with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4: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5: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5: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목소리)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6: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0: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2: 9:00